0: Kongilin Tenali Nanganzo Langkor Ki, Dan Chosuna Ne Se Tobe, Ketiwe Rimu Tunda Manguji, Mojudan Sesinam Jirwangila. Lo, Dan Tering Tuzuna Lina again to Dela Chonen, Nanzo Gachi, Kalwalinke, Tewegan, Kasebu, Kendo, Yontuyaki Chedoina, Langkor Ki, Lulangu, Kajina, Tedon Kanalia, Nampesa, Tande in the Galalia, Nuine, Tojana Sugut Han Chipji, Nanzo Nesi, Gela Cholia, Dirona Suin. Lo, Toshi, Chenang Anazu Tarinki, Horta Gunsivili, Tengin on Tungwit, Gozuru Na, Suin Ravagila.
1: Lazagila.
0: Lo, Gilan comes out, Shop the Lail.
1: Lo, Shop the Lagila.
0: Lo, Tanaso get Tedon Hana Lolia, Pitu Samba, Gum Junchen Bushnam Pedwangila.
1: Oh,
0: Lo, Dina Lolia, Dang Anazu, oh,
1: Motelola, Mambus, Tisha Degila.
0: Lo, Lo,
1: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0: 中文的也没说，切的什么的都是啥子了？哦，是吧？给了，哦，中文那老年的，他这个了，啊，那段开车去，嗯嗯，那段就只能够打个车去，再来中开始开个了。老，你先给了，给了两人，他们那车停那把头在那修音给了。老，给了给，停太东汉南桥给，好了，我只拿着那修音。那行了，老，老，再见。
1: 老，他去切给了。那是，反正差那么高的卡里拿了。嗯，他那么给了，他的地里下，他那是，某天可能那老里啊就跑去买了，不给不是地里给了。
0: 哦，那些冷库给铺的是吧？
1: 是，是当做地里了，卡给了，像你们那，嗯，铺盖的呀，前面是啥子的？
0: 哦，前面是啥子？
1: 他的，我就通过，通过地里下，包括他等个的，像咱老老的有的给了。
0: 哦，那些。
1: 他的那老呢，看你有的给了的，地前面那安的，人不提，你买去。
0: 총무주리.
1: 속질랑거리 팀이 직냠 자 셴부시요 말이야.
0: 런닝보다 제일
1: 많이 가. 인사상 망찰한다. 디 윤교들이. 팀이 윤교디 기익다 안 되셔리. 다시 배시한 난조 송지다 이제 뭐지다 이제 인바차시는 그런지던데 디 약속중한다. 당고디 기일이구나. 다시 너로 지단에 숨 쉬시네 양고 기익디 티셔루리구나.
0: 소프트 규르베스는 디팅메르 베기라.
1: 레이라.
0: 소
1: 소프트 규르만체 코디 게르르기라.
0: 아, 레세.
1: 디자치오 말이기라. 다디 자르르기라. 크라스는 디 신다다만다 시케르 금진 크라스는 원단스 디르세기라. 콜로나로든다. 아, 푸시오 말이기라.
0: 어, 제제.
1: 푸다 자바루체 디네 치바치로.
0: 어, 제제.
1: 디나로 푸디 차오체르기라. 제제디 지난 능급 주축주간 리고리.
0: 어, 레세.
1: 디선장 기길 세게 규르리.
0: 어.
1: 다디 만나서 넘 규직 다 콜로도 발 힘밖에 없다 이제 버루이나 이제 다른 못 해내네요. 디 하양 되어리기라.
0: 어, 네.
1: 디 하양 되는데 어, 규제 디다 잡으려기라.
0: 아, 네세.
1: 디 하양 되. 하양 되 수업나. 요거 자게다. 이제 돌이야. 계십시오리기라.
0: 어, 네세.
1: 기기난 시체. 제 기기 돌아치면 디시리기라. 규룡 모친 자선은 깨 고음으로. 두스.
0: 아,
1: 리세. 기기네만 간 좋다는 상들이 심히 있던데 부족스더라. 기자는 배 기기리. 기자한테.
0: 단남 귤랑코나 로리안 제스 나오모 준비면서 니마이나 만나서 강코르 발. 강코 준비 거리야 딘제 탄다. 집이지 발. 어디 테디안 박사팀에다 카페 대바 디치메 이제 돈유 유베스라지.
1: 강코
0: 경우에서 양루라도 스톤데 선바야 딘제 랑게 나오 처음서라.
1: 나리.
0: 로 터지기라.
1: 단디가 사라는 길랑은 좋다는 또 쉬는 디르샬. 콜로가 세간데 탄다 디슈발.
0: 嗯，加开水呢，刚全是拉的。哦，是吧？那个啦。
1: 电脑落的卡出来，加滴滴。嗯嗯。对，是嘛？七楼弄下来了。
0: 落落，是吧？
1: 第一，我们做他的电力小，可乐铺等的。你们啊，这里，咱俩在宁北站里。
0: 哦，这是，类似类似。
1: 那你像啥子呢？电力了？那电脑落呢？他的，电力多多少个了？
0: 哦，这是了。
1: 他电力，嗯，可能落了他的都是他卡些都是呢。像电脑落了没？过来也没水了，你们。
0: Dele
1: yang 푸디 시도 말이기라.
0: 너 레세 팀에 조지 제키세 조베스 체비니 기라 메주오 지야 유나야미나 다그랑 호르 제고르 바.
1: 메제야 요리기. 아
0: 레세.
1: 타이네레 따디 인기란 소소디 동규르 제와.
0: 아.
1: 무제한디 트라라 친샤 시리.
0: 레세.
1: 디란 트라라 트라 말이기라. 마차시고. 그 메주오 조르기라.
0: 로로 레세 기라.
1: 따디 단단 좀 원도란 체제 다 부다고 쉬스요 도와기.
0: 어 제샬기라.
1: 예. 차장로 하양체 그거 전문자의 교우리
0: 다들
1: 디르샤기나 기랑조 뭐 제차라 망보지 다 모르는 데로 차이나 망자선도 계획 있는 루메이진 하양나 로네 단다 차가 줘요 어 부다 쇼줘라 하양 디든 그리기나
0: 아 네네
1: 다시 다야 가르치는 기나 직니 그 최제 교배만세 니네 그 전문자의 교우 싶줄이기나 그지도네 직자는 시체 연직 차우차
0: 차부대 제로
1: 어 차우 많이 아니시면
0: 배
1: 어 딘지시기라
0: 어 레레스네세
1: 다 뒤에 뒤에는 어 딜시기라 저단다 직다 콜로도 다 안 되시도 전에 양고 쳐라 저는 그 전부도 배차시는 저단다 콜프 매바스 다야시면 배
0: 로스
1: 콜프 매바단 주는 양고 나로디 디뇨시기라
0: 어 레스네세
1: 다디 자다 기브루를 보면서 그 찌르시리 어
0: 저발이다
1: 저 주셔는 양고 되게 요만한 게 별로 잘아.
0: 어, 시시.
1: 딜람잔 디시시르기라.
0: 레세.
1: 더 디는 이라 디시샤. 단은 푸 매브제 담는 연초라 줘야 지르샤. 더 거야 개진 가르르스는 기라운도 단다지 추추스 매매 건드셔야 단다.
0: 어, 이발기라.
1: 개개 주네. 이별수라. 단다죠. 갑자기 교세 디 듄다야.
0: 어, 이발기라.
1: 어제 격제다 디나로지
0: 세토야티.
1: 디 콜로 딱 예용 먼저 콜로 시여로 알.
0: 시시.
1: 콜로 시리아 단다. 근데 시여리기나.
0: 아, 네.
1: 팀이게 양 어, 모르카시 양지 단다 장내는 양 안아서 단다 겹로려 콜로 퇴바즈메베.
0: 어, 유만아.
1: 대간에 디가리기.
0: 아, 네. 레스네.
1: 콜로 배신 다른 거 전에 겹로디 양 콜로 퇴바데야. 직다 부단데 메베네. 양비게 간에 동그리기나.
0: 어, 레스네.
1: 진정 놈이 저리기나.
0: 레스.
1: 다 뒤는 그도 어, 모르가 안 걸로 직법 말이기나. 다 배신하는 수수 먼저 뒤 그 앙자다 제 디시 로가리기나. 뒤 나로를 단다 다 디시라기나. 아, 개개주는 런젠스라. 코란다 진도는 디디. 어, 로가르샤기나.
0: 레스.
1: 인짐지 디 제비는야. 인짐지 기나도 단다 디셔리. 개개주는 변창시리. 비페시리.
0: 레스.
1: 인짐인지 타코 간조 다 카도.
0: 차손바.
1: 어. 가게나 쉬우이나. 배샤시는 쇼디 사바지이나. 쇼 숨디게 닝베이나. 군주파주다 가래 디 어 모터탄다 디셔리나 젠세세야치
0: 레슨 모터시지샤
1: 어 십시지야 로디 군주파주 멋심수지 어 푸디 어 죽제 가주이미 군주념도야 딱다디야치
0: 노 레슨
1: 어디니스 디셔리나
0: 노 레슨이나 길라탄데 차리아 윤교딩나주 단 랑코르킹나주 콜레푸디 가주데유메 디딘자 인다 마인케 이제 디르벨라
1: 나리
0: 야게 타니네 슈빈의 징보치스를 지르벨라
1: 제이나
0: 레레스
1: 다디 너부 오즈리라
0: 로로
1: 그 디치리 푸마 지 쇼미나야 쇼미야 앙단 쇼마레
0: 나 레스
1: 다베샤는 지니마 쇼므루로 다베샤는 당보이네 지 주제이나 다야마 게구스도 사루리
0: 어 레스
1: 그 디치리나 다 콜로리아 지 세가다 인데 소차샤나 다 예용 가게미 통연체 부두스마 뇽뇽뇽 친 난줄 람자지 오다 퀄리티야
0: 본도스 콜로
1: 데네지
0: 총샤
1: 삼사스바 발람 가직 쇼드즈네 칼릴 디쇼로
0: 합드가
1: 마쇼브치
0: 지지지
1: 다 뇽뇽뇽 친 디 푸쇼다 디게 노베 요마로 난줄 단다 배샤신 찬용게 배샤신 콜리시 자로 푸마 쇼와 샤신 어 눔사야다 무제 슈크다 디 근지 돌경이 구라
0: 어 저발기라
1: 다 디는 윤교디 감정 단단단다 콜로단다 푸디 너베디 윤교디는 양코지 근지 돌의 편식도
0: 어 인데 인지 반기라
1: 콜로푸 메베다 디미기 직 푸마 사르드 전에 찬용 산교도 직직 산교도 디미기 단다 직단 놈다 근지 돌 배샤신 단주 부찬용의 용자비는 먼저 양직 잡으시면서 나와서 연구마라.
0: 어, 저만기라.
1: 그 뒤에 연구리기라.
0: 아, 먼저야 세세치
1: 연구도
0: 연구를 완기라.
1: 너
0: 튕기기라 제 림신다. 야르야르 딘제 뷰가 타르타르 뜻은 바 랑고 클루라 임바 차샤비네레 먼저는 교다. 뒤시 제베 규리 나로리아 칼로아야 오네 뜻디 로그르베기라. 딘제 원체 무슨 람산 근지 제시 제토야기 딘제치 yobje mangwa chidi nan dwa la.
1: La re.
0: Lo, gilang le se nam kyu. Ta chen na nga nan zu, di, ta tanda chinu di gilang zhe xe nam zhe zhe ba la.
1: La re.
0: Lo, ta chen na di, nga nan zu yang di, dao gyung chidan te le ya yang gilang ge, tab xe xin yam ju nan ro na la.
1: La se. Ta di dir xe gilang, nga nan zu, dao gui gyung chen xe di dir xe nga nan zu, kolo limu kib du zane ta nga nan zu, kolo limu kib ya ga tanda di shim duwa gilang, kolo maang go ya ga chi.
0: O, duwa gilang.
1: O, di ga ne tanda kolo kib du, kolo maang go du zane, di du zane ko kolo, dikandalo ma ko di chala joya ki chesho ji ri sha
0: nyang ge che che ba ge la o ri sha
1: di ji che di ne di ri sha ki lang zo ko lu pu me bi dan de zhe ne chala joya ji ri sha
0: na ne se
1: ne sun bu di ko log ze de zo ji di ji ri sha ji la
0: ko ne bi
1: shuo ya ba ji a ni ne bi shuo mi na ko lu na lo le pu ka zhe yu mi chang zhe ka zhe yu mi di di chi tu ma re ge ka tu ya men ne le go zhi ya men ne zhi ko lu zhu go dan de 다시 tola shingyo shio maray shio chi di shi go tuan zi di irigi
0: lisi lisi
1: an di ina dir shiagi la chi tani gung li chi ge ni chu bo ru li ya di lok zir ri jie gu gi la
0: chi ge ni chi chu sum zi rwa
1: gi la di shi la yang lol pa na lo chu ni ge bo ru ri shi la
0: lisi
1: lisi lisi lisi
0: lisi
1: lisi
0: gilanda chena kisi di gyun shuo bai se chebi ina nga nga zunum gyu koncerta cheba chese nga zu chomre toli ya khadzu zi chambu ina gila
1: chita nga dirisha gila kwa mo nike buru re gila tam mora changma chama re
0: kolo re re gi di jala re re di sungo re rwala
1: re
0: lezi lezi
1: kaji yang dinde tanda di shuo re ya dikzi ya mora kandela u re ya dikzi tangi ya chekdong laks le re
0: koncerta to yu ba mishin rwala
1: la re la tanda nga zu chanyung gi tanda ti sumju menje gu mora ina jidani shibyo ngab kiche di gaan liya tanda lemni ya dik gei kize jekdong lak singyo yore ta di nalo liya di liya yang ramjing di yore odi kiong kei kyu uri gila chanyung tanda chomre nalo li tanda kolo sosa tatwa ina gomni kize re gila
0: jik liya lo lis lis na ge la ge su yang che bi na tan de ko lu po ka zu yu me tan de nong wen tu ya ge tan de lu la di wen ne cha cha bi na lang ko ge gu zhen kong da da ge zhe lu re qi nu jia shu che din zu yin ba cha cha na ko lu ri ri ri ri yu ba zha ba la
1: ji
0: quan dong bei ka xi ko lu xi le ya ri ri ri ri yu ba an ni ke si ji le ya gun shuo bei se che bi ne yang gan gu lo xi zuo ji gu ya gu ba me ba
1: yo ma de
0: di yang lo le lo wu wei lo di cho ne yang kun zu pin zun tong yong zhe ji su ji di nu bu di yang dun bei che tu yu ba zha ba la ge la
1: Di nalo lia kila di yuri tanda nganzo tanda di shimduwa kila nakuchi.
0: Oh, duwa li kila.
1: Di shijungi yang keki uri kila. Shijungi kaji yang di che yari.
0: Lo.
1: Karasi na koyo nubishi yoma ra kila.
0: Oh, riba kila.
1: Chazan lo ya tanda kondo ta kila nganzo tanda chuzo nalo lia tanda di shuri. ABS sa
0: shuri.
1: O de ya trewe.
0: Oh, lisi lisi.
1: Lo di ke yang diksi ke gyuri.
0: Lo lo lisi. Lisi. Lo gila taji chi.
1: Lisi.
0: Lo ngan zu tanda tetong khan na li yinba cha shan na li senpo ma wuchi rinpo che che zu yungi. In kuna zu li shokwe gila li ya chumri na shan. Kina zu li chay na shuwa ni wune toje na shuwa yin. Lo siam li ya gila ge ngan zu lula ka nyivdi chiti shi na ro na shuwa yin.
1: Lisi.
0: Lo taji.
2: Baba.
3: Oh, nak ama.
2: Tan nam si chua ro chin za zi xin de zo mo si si cha yong ge.
3: Le xia le xia.
2: Na ba ba ngi ji li na le cham cha ji che. Zhang ye xia bu ji zhe kha zu ge.
3: Da da ri. Shuo le ye mo cha num ji lu.
2: Mo zhe dang gu ma ri nyo zhe cha ro ri. Ting sa mo zhe ma be ga. Sa kha bu ji du. Tuan mi num chua la ri. Yu xiao.
3: 提勒南巴巴美尼吉吉朗国爹姐着姐子那个阿姆让个谢亚里永前多嗯米仓美结果女子大是吧吉吉朗国拿了忙是爹比了生人爹杨是是恰蒙的生病是吧马塞库月把做出亚牛西拉住着我是吧那个阿姆嗯
2: 唱不谢呢我没得你是他对面的要我可见大姐呢阿蒙你继续浪过爹姐着着着继续浪过爹姐着阿里古阿南爸爸呀南阿妈你先说赶紧请不得进去哦哦哦爹你是你是没大着大着大着着
3: Oh, wow.
4: 几杯苦油苦羊不汤苦油了把做千不米为切苍面几过了忙长熊

0: 툴라라 쫀셔와 쥐탑 킨툴라
1: 디네 키랑키 랑골기 농탄 로라 춘중 치다네 콜로 십시 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켄도 강릭 영토
0: 타다 키랑키 센신비 리젠디니
1: 팀주 테테 레첸게 낭세 레첸 랑골 닥종 십티니
0: 렌게 레첸나 슈규로 그스쇼

0: 드르실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키 센시마디니 편초 롱팅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베 레세시
2: Gilan to see another to motu city Gilan get Tito Canalia Nambe, Hula, Tando, Wodinaro Nashu in Gila.
3: The Zayla,
2: Lot to see Hula Casuma de Ranagila.
3: Larry,
2: Lola, that the Nazulis Chisam Stavangila, the Minkasi Naligila.
3: D. Dirigilan, Zotan, the Kagaranshu, the Bijenchi said.
2: Bijenchi,
3: oh,
2: listen,
3: that D. Dirigilan, the Gendenchi.
2: Oh, listen.
3: 디 지금 놈자다 근데 신이 한 제우랄
2: 너 저발기라
3: 아 답변은 저 저놈 집에 쇼리한디 놈자샤 제오세시 디나로리기나 놈지워 말이
2: 러스
3: 야 디치리기나 디나로로 푸다 냠도리기나
2: 레르세 두스 두스 뭐 품도 잡을 수도 안겨
3: 어 제기나 품데 나로다 단데 잡으려기
2: 어 레세
3: 디기리아 푸제 디도 월이야 놈이여기
2: Listen,
3: and on the num zadu yan jajik zojik shakila.
2: Oh, listen,
3: Tene, dear shakila. Puddy, show any uncle nobody, yungundu.
2: No,
3: Takuzu, nobody, dear shakila, and the motorcic, Toruda, Tajik Langard, and they dug it in the Tobzo Langard leaders and a Kuma Birjayo.
2: No, Birjaya, Rivalo, nobody, but his son,
3: Zaina.
2: No,
3: take it, see, Ku Yaman, didn't you? Di mewe kabliang kilang anzu tanda di chukori kila kaande ya tanda jaa si mewe, tanghuan si mewe,
2: jaguti,
3: di chukori.
2: Di yaa nubati yaa chi na beri jaya arwa kila.
3: Le, kuni nubati chigri.
2: Lolo.
3: Kuni sungri siya chua kharaisi na, sungri manchem na tanghuan di chukori na, di chukori kila, di ling gyabchi di.
2: Oh, lese.
3: Ko ling zoya mebchi.
2: Oh, lese.
3: Tukse na indes ling gyabchi. Ko yu zang ling di chao mebchi.
2: Yombo.
3: Oh. 그 푸다 눈게 숭디세체 링게베 부르르 그 야가야지 메베
2: 숙점메베
3: 용보스 더 링초나 메베시리 데네 디시행이랑 좋단다 다 제가 주드네디 디아시라 톤톤마리
2: 노 레세기라
3: 클레르시로 기타라 친장결이라
2: 现在的呢
3: 현독스 세스 교부톤 우리
2: 아 네 레세
3: 그 노베디 쇼요 마리
2: 근데
3: 노베 냠 냠베 교니 노베란 쇼야 쇼음 노알
2: 어 레세
3: 진짜 눔자야체
2: 로
3: 되는 건 좋다는데 디쇼리 디워디 디시도 아니라 기크쇼리
2: 어 두두
3: 자라 기크버루치 된지 돌아 돌아 쇼리
2: 로 니신은 네 세브스라 통계기랑 터제나
3: 어 통계도
2: 필라 디지르샤 로 무튼 거
3: 전에 디에는 기랑 저 어 직다 칠로려 직트놈지 딱제 제외 겁리아 아직 모든 마티베스르시 배차하셨나 다 눈만 잡지 뒤단데 기대 돌아 치면은 좀 부쇼미 하고 말아 마마저비나 제가 부쇼이는 먼저 모든 단데 뒤치리나 신문에랑 제가 또 박사 기도 전에 가나 여러와 모든지 라버스 파자 투 예다
2: 연심에
3: 어 여자에서 진짜 대범해 시치리기나
2: Listen.

0: 딩디게 디길디리기라 아 그냥 송지인은 송질디요 말이기라
1: 어 송질랑 왜 요마르베기라 요마르베
0: 송지인은 양간조 있던데 디리기라 작립 브랜치 백약에 쉬는 강반시리
1: 어 레스
0: 작립 두스 작도 겹체 양코다
1: 그 비르제야
0: 어 비르자야 소셔리
1: 누부지고 임바
0: 제기라 제단 기나조단다 모트단다 집중 야밍 데미게 SUV 둔둔나로리아지 자라 지분데 말로야 김제 어디리기라 자라 지불로 사서 놓고 개루리.
1: 어, 네.
0: 나로래야 단다. 눈간이 쇼 말해.
1: 제제래라.
0: 눈간이도 쇼 진짜 눈 통하다. 이 미 부셔줘야. 디나로래야 다 디세링은 저 개개슈는 종자 페이종 종자시. 자라 지불로야 유다. 지불로야 매.
1: 매봐.
0: 니요리게.
1: 레슬레세게라.
0: 다들 로야 유디야 난저
1: 작립소진랑고스란데 당아 쯔는 경고요. 야게 어 디네 쯔 중샤 아스면 탄데 베르샤야디 디게 중샤 삼사지 디간 쯔 넘규 컨테스트 해시 채우이나기라.
0: 어 넘규 디리라. 다 머식단 리즈네 착고르지. 와. 다 도로다 내가 지낼 바지 지딕딜 신고라.
1: 어 저발이라.
0: 디게서 촐라침나 모르 디시리기라.
1: 다수 야메요메.
0: 지. 야메요메 다치 주진할 대비해서 심해. 링사오르지라 겸양 겸사오자.
1: 어, 걔랑 등기 소양디 또 코 당황디 배주 유배 미시 디누브디 양쇼.
0: 쇼자.
1: 아, 포.
0: 염디 디시리 다 예용이야 겸양이지. 신문에 코초라칭 매바 차셔는. 난 착벌지.
1: 어, 저발로.
0: 겸디게요 말이.
1: 지지지.
0: 디 겸게 다 지금 먼저 지 라버르 차베서지.
1: 레스.
0: 딘지지리.
1: 롤로 응기랑 등기 소소한 나 줄랑코 망체지 바 차셔는 듄기 대야 딘데 체지다 기블야타도 디충어 디르발기라 이제 니유 뜻만 인케시기라 근쇼베서다 딘데 임바차샤빈 디제비는 하나 소근데 디체고유나라 야 니조 뒤지리아 제고르베지 야로가지 얼베기라
0: 요리기라
1: 어 레세지는 나도 좀레 콘세스지 카즈즈지 이나기라
0: 더디 모르 만데베 콘리기라 제당 좀레 단데 갑로르 슈빈 갑로르 콘 총어리 뒤에 콘 체어리
1: 아 레레스
0: 배샤스는 기랑 좀 단데 뒤디야 디나로리아 딘디주리기라 첨부지 단데 딘디주리 눔다 되게 차잔념도지 풀레념도 치나 단다 디 거부 인교셔리기라
1: 어 레스
0: 다디안 코 디간 리리기나 티간 리리
1: 아
0: 단다 안주 단데 촘레간에 단다 망쇼지리기라 다디 디바 차스네 제단네기라 곰숨기 내 두께 버루리기
1: 어 레스
0: 결로데 데네 디르샤기라 디 촐라직 침베 컨데로 믹스 잡아치
1: 라
0: 만나존 디응디나 직단 리전에 디윤 잘라스 트웨베스 심에 도루 들랑아간 치나 지그르드르드르드 스트레딩 교서치
1: 아 나와 용그르
0: 이렇게 그 가레스나 야만 좀어도 붙이 다그란 데데 은 더베스 치기 기 그리
1: 나 레스
0: 로로 딘디슈리
1: 레스 헬로 길랑 인터넷 토제나 슈이엘
0: 로
1: 길랑 아니 응나조 참데야 튜즈게 겐베 팅디 응나조 짐주 테제 시베 랑코르 다 꼿기 나슬리 첸디나 슈산타 下回开始了那给那里宁他们那里前铁东前面给人拿了两个那里前给那团体了路了车里那一把车上那里那做的奔车上那里没存大的这样跟着路了嘛把这个姐姐男朋友那里的天里车里忙过那把宁他们那团体那熊人了那里那团体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
2: singchu yang taki lam ni ji
3: xia cao wei chen gu ti ning ni wei ye mu yin
2: ta de qi ji san xin bu di ni pen zhong long chen yan chen li kong pu ge long jin ki jin zhu tie zhen xi bie li san xin

0: 탄다니 비진키 추즈중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루
2: 샘모블링게 공감사 샴라 제세니 까망에 생규루 년전 쇼예 계급 세리 락세 자게 초진타 중국 세리 칸타 중국 수준 칸키 연신배 초진 중국 세리 락세 튼초 개용 튜민 초진 텐니 지바제 제제 개인 킹아조 비진토 초바타 시진핑키 계급기 체두 체리 락세 차가 토켄 소라 차가 제나오마세 송시에 개진낭토 사르괴베 체제 개니 계급 피규 우련니 시도 체벌시는 호비신진키 뉴스 포규기 중람소 멍시 직제탄 로브저소 지베 셰슈 직체 라수 제준차체 계급 피규 우련니 중앙기 응진낭케 마자 고르치 나동 뉴스 포규 망초기 튼지탄 초에 직수 강조 라수 체규태 당도 제대로 미만 청강기 제제 개니 교과시비에 비준 이제 규규기 비준 교비 용자 체디 망초기 도시라 편더규탄 교대원 토교탄 벌동기 편제 체르동교 전년기 중서 과세 체규로 규대동이 소기 비준 이제 뉴바 강령은 바 체도 제제 되니 수진부 개용기 주고기 세 체동 천동 개린인 증 카바 천도 초니 레리 용기 주고기세기 체동 천동 개린 체비레 등 여부 주규로 라량 규제 제도 사르급의 중국 계급장람 초과 체육공신의 시도 체벌시는 대륙로 뒤토 계급장람의 응에서 전통적으로 니슈차 직계 견진 체벌티 투유총불의 자차 직사 개파워탕 도수 전통적으로 주차 응아치 견진 체벌낭 감로태 주유 도수 전통적으로 둔차 레고지 생육시 진대 둔배 체응안의 둔인파라 랑균총 등위기수지 왕균정기 시즈총기 계제총탕 바남총 섬주세취제수 득신능급 시진핑키 드럽사베 중규 체주대비 지소능력기 공배 레드윈 켜용 책금체디 표기 레드윈 골라 지제수지 시진핑기 난외 가구해 진탕 드럽사베 단기 표종세취 락다툰규 딩섭체니 튼진시 튼규 체주로 탐진체토 지소능력 딩섭체니 표종사와 주준차체 리기 대여체와 부유교회비 년수능세 다로 사사총계디니 내동자민 서주류 听着 从中国就马拉崔的重叠体民雄西北南崔帖沿用体卡松别听着从中国就马拉崔帖重叠的你需拆塑就约民雄天南崔巴帖拉萨重叠帖马王罗松南其南这句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重叠堂 ཁྱི ཁྱི ཐ་ཡོ་ལ་ཐར་ཆེམི་ཀེ་རིན་ཁོང་ཐར་ཅི་ཀེ་མན་ན་ཨ་རི་ཁོ་པ་ར་ཡུ་རིམ་ཁ་ཏོང་ཆེ་བེ་ཁོ་པ་ཏུང་ཀུན་ཏོ་ལ་ཐོང་ཅུ་རོ་ཆེ་ཏོང་དུན་ཏ་དེ་ཆབ་ཏུན་ཕོ་ཡུ་བཞེ་ཅི་ཅེ་དུན་ཡི་ཨིས་རེ་ཀེ་སི་ལུ་ཉེ་ཏ་ཉེ་ཡ་ཧུ་ཡེ་སར་ཀུ་བེ་ཅན་ཅི་ཐང་ལིན་ཅི་ཀབ་ཏོར་ཀེ་ཨ་ཕོ་ཁང་སུམ་ང་ཏ་ 这两年初期挑战当晚时呢，结合起了年限空团别三用车，他把人民松动出街就前个艰难途说话堂，密切之冲动团结协助了免军跑一时。三百零几，天体刚刚也三九年春雪草，下面了那么零几年末头，第二类工人估计前边来前先打三绕。

0: 아제 아잘라 그냥 얘를 못 숨지 얘를 봤어야 내가 로치도다 퇴자정신이 왕제만하 초보다 닌게 샤넬러 내게 친지지 태샤 다가난신 범무디 면제를 대인차제 내 다들 중국도 와 다 니베 콕베 나로로 독재닥제 제베 대보시 대비나 대신이다 니베 콕베 나로로 소모라서 냠시 제베 시기다 에더메트 세야기 디메지기 교두고 신도 토지 이내에 아자라 기나 세시에 쉬어지라 단다 닥제 대비나 템베 시기시면 누구야라 디팅고 독재 사바 지야기 배트윈지르다
1: 인기 말이 음질라 딘제 자원의 인기 말이 남규네에 범무디 칼은 예쁘지 아휴 마셔 원래 딘제 흔적지 인수빈나 디 랍차가 세야 제비는 지리지리 쓰기
0: 지리지
1: 디 근처 잼나
0: 아지 아잘라 알레기라 녀르야 머션 제녀 시바세는다 다 단대차를야 신은 로총 제철이야 독자 고송 태리야 그런지 낭미 샬라시기 내진 개진 부지다라 다른데 첨제 토리야 통야 망고 유베 게린수 면교기 차차기 세지 왕홍린 시사지미 두게라 디다 비르실 단토야 지리체 던도 가르사 뉴슝 양 단토르 세야기 세지 세야 던도 던도레 신도 좋아된베 록두 타마 다딘도 창문로 침게 예전부 디즈 저스 챙겨게 면제다 독재샤다르다
1: 어제 임지라 벨라 레슬레슬
0: 남규딘즈 민년 제잔 바 치리다 너브 면교체 던도 독재다 저와 큐네 메베 서르시오리 他一年来，团委他加拿大做水军给拓展的，那不明朝为么多？你不其中拓展的几个几件事大了？很多嘞，哪里面准备不过村委呢？吃虾皮呢？零年人都引起起来，你不交不值罢了？很多村委忙不起了，杨村给三路的学钱不是大有的，况且春节年前边上边，你拿了了，我都是些可怜个的村主儿大了。很多其他的也这些需要急了。土狗店被七里店主团员人不是也差不一呢？他王子也蛮辣的，我让最硬气，岂不开门拿落了呀？你不岂不说的了？很多吃不起的这几的，少小呀几的，每次去土狗里呀，硬需要两个月的了。
1: 这两个月了，
0: 但其他个不管哪组的，经常落水拿落了，土狗店个写字楼呀，用茶大区别见个这了。很多爬么大不管爬了，但什么大人不恰见，啊不管什么大的眼毛都不见是吧？啊不管女秀起了对在啥子买不到旁边啥东西都在肯定也没买行吧但第一天了呀给他给得过去啊回购小白那句话了呀全被脚花就大了咋了哎我们这几个人吃小白呢来到面就吃白够了明天呀他都在给女生拿我的团白够了来我们老板不是来给给但他话都不过清楚听这个人吃小白呢第一天给给他给别给写着提着起来呢这老师给他开心不知道了他们去推到南部昆都不过讲这句话了呀头那姐姐没收不起不过律师你给地堂了呀通知那样的不过他超不超没能行给这话去做今天昆子地堂啊擦弄用样的呀别尊难过的大家来轻松来了
1: 那是我们家那你听其实当个其实是这三句嘛都总在他这话要的三个人没就
0: 大力给他没收不起不过去洗碗台的
1: 那是你这
2: 安拉你怎么把地那么久给七里顶这几只三句我来了一直要我是单独的三句我呢查到给天子等作业蒙子给一起给门徒我来了俺们来给他了北上姐姐将来看就门军顶这四个门徒俺们来你还得吐一门我呢好恐怖就我给他吐盘军的门徒
1: 阿姐，
2: 多谢阿姆拉，光大。
1: 舅妈，你这名字说不上去了。
2: 光大阿姆拉，
1: 我子我子阿姆，我子。大舅妈，你说不上去，老张个你不听，得去对什么？你这名字多难去，大家要不起了。
0: 我们俩现在嘛，就是让个俺做兄弟要不起，面子要不起为呢？让点点你是他给用过的线索哎。
2: 那什么叫？
0: 阿姐来去哪里？他这个农村的，你这名字偷了你们那姐，不过你说的这嘛在哪啊？
1: 那是那是了，那是。
3: 第二今次提到马背南他随便敲完心情明年以录制月马时了恐怕年不月马时体外讲基础给看不谈念不读清月马时你真的恰下不一呢看了年轻别尊谈也给给心秀看别许诺情罗兄给女秀谈初步值班三年马七八提醒今早六岁春季 ཁྱི ཕྱད མམ དང ཕུ ཚུ ཕར ཁྱི སེམ དང པེ རི ཉུང ཚ པ ཐིང ཐུག ཚེ ཚན ཚུ ཆི བེ ཁ ཤུ ཉག ཅིན ཐེ ཡིན

다 토디 가마토약 교진 첨부 숨요리스 교진 당부디 카레시위는 부조 측이 장제 코나디아 직 시체 쇼베마도 부조 측이 심게 나로리아 직 뉴쇼다 괴고 카리 유베디리아 직 난수 퇴인당 능충 쇼주고 요리스 이부디 티네 시위는 당하는 수 차외 토리아 기자 치외기 직 튼제 동수 인베이는 뉴베메바야 이치 첨부시란 하야 타난 신병 난수 다 수균고 토세마바 팅산이는 직 토세기 남부디네데 사바 망부지 퇴주고 유도선 바 양디 테리아는 수 김다 남부수 유린치야 용차바 지바나 아니 규메비는 디 토세지 삼사 용고 마시바 지산 디 테기 직 시제 동수이는 양아는 수 럽중탕 토난 켄도난 고야 숨부디는 당는 수 럽티나 로탕 탕난 신비 직 레공 카리는 토고기 치자탕 럽수탕 텐제 직 껴는 고요신 대인내는 수 부조 수 직 럽체기 럽수 코나 덴부잔 마세 김상기 균댕기 뜨고 토담디 인내리 인지 민지 직 도삼 시고야 지지 동안 다디네가는 수지 뜻디싱 퇴규 토베 김장키 토고 체시 카시지도디 아 링게 소야 생고 투즈 나노리아 접스 싱어 주쇼히 당부디 인나는 중외메기 긴게 돈주 장세치 오시스 비차샤비데 김장 나로가는 수다 퇴균 피주 다야게 수메 초도 요르발 아 참바에기 메 김장 나로지 닝게 수메 차시 자야게 메 안로 자야게 메 참베 메 돈주 응는 수 토담 야부지 괴난다 보아 야직 눈쇼 규도 삼바 땅에 메디세나 참모에 삼자게 에네 부스스 정국에 지 렌체사야 타난신비 체레 게체사야 딘제기 니가 장세치 토비아기 체도체 딘네 니부디나 몽츠기 제소 마장바 뜨디양은 수 부주소 직 지소 강리야 로제나 로리아 고요 미망보다지 님보야 시부도 좀바 야 도바 연유네 어 티야 야고시 도가스 도좀바 몽츠게 파치 주고르바 디토리는 양은 수 김장 로스츠네 아 직 차외 토기 직 빌리스르 당야기 메지 탄도 홍도 수비 아야 루세 감주 당야기 메 탄난 신비 직 능슈 자야기 시시 디신이는 신도기 초된비 로드기 타마 된즈이 직리양은 수 김다 수 인지 민지 직 토나나야 디네 숨부디는 당는 수 투균 김장 로즈 나로리아 슈브다자시 김다 츠기 년초디 망점지 피주다나야 랑주 타리아 퍼비 부주 증원의 슈비는 콘조지 로충고 능쇼 잠마세 심캄 초부디야 지속의 지와 게라 카스카네기 보야 능쇼지 용고 요지 딩안한 츠기다 디리아 직 통남 망점지 신한 고도를 아니 장제 잠마세 부구기 능쇼 당 심첩 돈주 창불로지 타린 난토야 디네 시부디는 군대 민발 다제나 고야스 다 군대 멤버스 누보고디 홉갸 홉갸리아 시가디 그르샤 팅상 보고디 가르치면 롱차르 친샤 르발랑은 수딘제기 직 통나이 군고지 보디 니니 야고지 코 투고빈도 양면은 보디 다 팅상 베디니 코제 딩이 양면의 돈도 직 제주 투균의 전향 의 세무 전향 표출 당야 수수년 번요야 돈주 군대 모임 발디내기 직 더블로기 의 기숙의 제당아 돈도 직자라 요구유 의 등급 민도스는 다 돈주 창물로기 직 군대행기 딘제지 말바르 당난 신비 은의 직 김자나 로리아 기지체야 용차와 수수지 캐리안기 강배나 로대야 돈주기 남부 돈주 퇴수는 퇴수 안 당부다 하야 인지민지 보아야 직 규르나야 연율인 비행내리 규르나야 높초 초부 초모 동주 창모로리아 딘체가는 수 부주초 대탕강리 차롱용야 테리아 당는 수 지초시 높초지 태산마세가는 수 김산티는 더구 토담기 탄참 종야기 당부들이 수준해주고시 타마들이 수준해주고르발 지상하는 수 김창탕 김담 미진고지 부주기 높중 부주기 대탕 부주기 심칸 창물로리아 토난탕 두굴 난토비 지원인군의 修行。

0: 지 친동 대외 토강 이베 랩종키 증마 로깁시네 샤차 노브세키 파세 디세키 조종리기나 가세 정신키 세계 중심 집에 남든 이시양천란데 모주능시라
1: 지지 초년 중국联通 평정 연락公司 멍위단의 주준체바탄 중국작람주 주주부척배 중긴쿠루의 하사총기 뉴퀴사르키 친동디웨 토가니베 랩종키 증마룩 딜랑아 깁심바티레 샤창 눕지기 하제 지치 주준태 각제 콤바시 부협천신 대남창기 주제조의 토기바라 멍시띵부시 띵유브제 시도 중월신의 남창 티니장균중탄 하사총기 뉴토사쿠이제 림부숨키 존내청진키 멍시 主准列这些因性，基组准改群命为出吃鸡汤，其中是给他怎么行不他？千万叫什么他怎么行别？都去人类之中，我建议学着做吃过规矩签约。也可给下场能自己特具团结他，可以给子女全部浪漫吃酒吃些了，想点学会搞这规矩是应别个呢？南昌准新别节，可以给女局长买来吃点呢？三对天天行走来成真见他，一点人类如果了，吃个肉，健康的些吃呢？ Pulu Suriki AI Shibe Soki Kendin Kuju Nambara Gwimpin Zinuki Shamdi Shune Shajan Nubziki Nubyuki Jitsi Kejin Shidu Gugurin

치게르 슈베 퓨리 빈든 함바탕 점린 사초카기 퓨게 롱친 생게랭게 공감사 단달랭게 추 생고초베 리첸디니 편종 롱친 년치리 콘기 치초 퓨게 리첸 중국 편종기 낭세 리첸 내초 유고 리첸신 나남총 을규신 내초 유고 리첸나 편종총와 가주치 나 리첸 조경슈케 미마조메긴 생게랭게 팅상 강종 사투 사초 강사를 열투기 배발신 미남가 모팅팅기 준신타 천도 남발자외 매도기 최주신 남시 야구티급 단둔디 자주 우신투 최배 총키네 마튼디 仍충캄기 최토 조난 박피피 조환용류 체발조켄 미하자 망부여신 피우세 사천원에 타니스네 셰비기나 하세니 홀키 뚜룬타 딱지 초쇼소라 티게 켄덴키 조선 능유도 피디 총세키 초완용류 체수유타 양타 링스네 셰비나 닝체타 토가 시즐러소소 내착젠타 이토원웨 정충캄키 리추진종 용르체바 조수여시 만남소능구 레가탄초웨 치초난 고코디 공연쇠론 메베 민남경원의 셰비나 투추키 콤보지체난체 자주 우신도 추베 총기네 마튼디 정충캄키 최토 조나 박피기 초완용류난디 치리유고타 양는 낸제리야지 피프토비이나 今年新康期地塘里啊，偏到千不有时。年初雨过里前期，南路修建草塘，砌了片片墙面，古树里一色南若西修个塘，特通砌了片狗，让人去出名托单来去塘，卷土蓝牌土扩为面塘，将我说南局万年不南若西修个马赛。过年年初可把片不一年，推塘南不滚土蓝牌去金柱顶家贴了，引起托南南若西成规修个人，黑牌土泥土配给三千万不西了，差不跑在七十七年。 去街巴塘，人尼瓦，兰姆的美的瓦所有长，兰帕尔基定价了一色南亚提，还将开钱不行。假期看了我南基讲，兰块台长当能够成规修个人，年初如果来参加，过年如果陪兰姆托，地摊摊做不用完，面对修个人，我俩两个人如果太给七千卡几千难的。

0: 망조 인한테 미망을 있는 사람이 현재 친구도 와.
1: 오늘
0: 현재를 답지 줘요. 삼일에 대바시죠. 단남이 다 공대당이 달라진기 다 오르와. 문에 이제 진짜로 쇼 다 집어서 그만해야. 지금 된자요 봐. 이니 답대요 반자. 나만이 다 삼일로 대바시 와. 리스킨데 미타. 전화는 돈은 해서 나 다 오늘 여마를 당골라서 근데 여 봐. 현재를 릴리스 다 강려는 삼중아.
2: 초비 장남.
3: 초비 장남.
2: 康庆的野熊都恰别雍中为我操配江南美国的同志你们萨推的龙军的康庆的科印所查去替你地基的同志替你吞之的同志替你穷坑的同志替你九丘的同志 통증 예물 추네 강충 끼고 있으려 좀다 싸바 시에 추

0: 한다 이나 암두기다 메고 법주 딘제 도스 수요 제제 신에 아니 난 저기다 암두기 사정욕이 망소디게 야 메고 법주 나는 야 내가 치야 유바
1: 是吧
0: 나디다 야 용법 딘제 유바 딘제 인류자 안 건조야 좋아야 폐제 주야야 멍시야 무슨
1: 딩이기 여기 즉니 암두기 사샤라 메건 법주 시에 암도 종속라 어디라 데니 가홍 바스글라 니톤이 쳇자르게 글로마 영 암도 종 장목 총달 그 사샤라 장극 향극 아테라 점점다 되어 미비킹 그 영태달라 맹건 밥 쭉쭉 살라 숑바리 들었대 있는 장극 향극도 소 장우 그 망속은 지금 점점다 되었던 통리 퍼슴 쪽바 더 인기 소비 용공당 용바 비비 비지신 보송
0: 좋아
1: 더 총 용급 빈전 비지티라나 비미시비 그 펜톡신 보송 바리 더 지금 연나 지금 람탕 녹탕 셔탕 너소 장우 우 살바 인나 총리 그 고모 시 역박이리 시리세나 드로비 람타 두비 니트 역박이면나 저글이 총리 그 고모 시 타만나 니닌 좀줄 그 고모 시 타만나 섬리 섬노 로소도 펫지세가 대위 장조도 고마리 더는디 뭐 그서 그 사샤라 저글이나 넘랑고 되바 니니에나 샤랑고 되바 던주 그 남신이 그 발캅 야우니 그 용랑 톡테달 남섬 좀 딱무 칸자스 그때라 종양식 마르킨저스 니데 디모 팀마마만 속참이가 좀저데나디 초바나디 니네리 니네마디바 뻬메시비 그 야지심 보송

0: ngoje tu tu si naro na shugi
1: na so na so ngem me la ya chire si ge ta na da di ring ne la ya ka shin yi be mi ji ngi
0: na se
1: no te ji ngi si
0: na se ne ge lan chen ang gi dan do si ju gi le gen de xie je ngon zu men du gong ga zong gi na xie sing ye be dim ji ti nang gu wa ta di ji be gi ju rim nang lo la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1: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ເຮັດເດຈະຍາກເລງເດຕະຕະຕະຊົມບາອັນເມດນາຊຽສາຕະຕິເລກໂຕຊົມບໍ່ເງາຊົມເມມີຊີຊີກິນເກງຄີຈະເດຕິເລກໂຊເບຈຸລິມນາເລຍາຕະຕິງັນໂຊໂຊຊິຊິສິງາຍຸກິເລກຸຍິນເມມັງກຸຈິເລຍາທີ່ຫີຊາຕາຍາກໍກົບເດຊົງເດບໍ່ວ່າອັນຕິຈິຊິຕິຊິຊົງກິພາຊູຊັມບາພາຊູກິທຶນຈິນທີ່ຢູ່ດຊໍາບາ
2: ང་ཅ་ཏ་རེ་ལེགོང་ཁ་ཤེན་ན་ནེ་ཡི་ཟ་ཡ་མ་ཏོབ་དེ་གཡ་ཡ་ཅེ་ཏ་ཡ་གིན་དེ་ཁོ་གོ་དེ་རབ་རེ་མོ་ལ་ཏི་ཅི་དེ་ཟ་ཡི་ཟ་ཡ་ཐུག་ཚ་པོ་ཆུང་དེ་བ་དེ་གང་ལེ་ཡ་ན་དེ་དེབ་དེ་ཉེ་མི་ཤི་གིན་གང་གོ་ལོ་གི་རིན་ལེ་ལ་ཁ་ཤེན་ཡི་བེ་མེ་སུན་ཟ་ཏ་ན་ཆེན་པོ་ཤེ་ཅེ་རབ་དེ་ཡ་གིན་ལེ་ཡ་ད་ནོན་ཇ
1: zuba mewara zi yung yaki di mi yu dhiz ki jirwa yabuzi tuya di da an chirabla ya du ju ki yiksa yabuzi shayagi lingi di dhiz ki jir mi yu ndu sikri di dhiz amba ta nga ranzo di tando genrawa gangat dunche mewara anzo genrawa dunche gezule nyo genrawa ma guzi tanda shungbuwa di shuk ju ki dundin ma shibzi zi tanda shuya ye dewa di ge nga zo ngong dunche unang zo gandhi shuja dosi dari shang ka gangalo lo chinja ni di sudu shiyaa gogob tinta chungsung di chungba nali yaa taa tanda tepdi taa tukiyaa ki chiyang yungi taa jitang zabaa chane di nai ganga chinsabin dosi di chinja le dhugrun tinta chungba re
0: zi, nga zun bendu konga la gana pepe ke nai yo ne taa nai ki nanglo la gana kiraan la pakcha ting sabshu taa yaa mana nai ki nanglo la jige dung ring shui su re kari kari re duk
1: taa mi runga cha shiyaawi na nga zo Nuki ki yitza dike te, kandaan tuzi kyanra ku dike maa tebi ina. Nda kechishu chikruba, nirunga la ya pyoli ya gandhi lana meba, zambu chinja sunzi gambo. Di chungsa di tanga zi metrukunga rindwa, metrukunga gyama yindewa. Di chuche ki chungkaan taga yindewa. Tanga na xin, nimri di poran shingwa taksa ne tanda zo peje, tanda poran tizin bumbu. Tanda shiyunglo ya tanda disikruwa mingyu chambali.
0: Mungla se.
1: Di hen nga zu di sunzingi ya, namru sunzingi ya yalung chingwa takzi ne porang zu pyo nanje, chepsi ki gogo teze rwa. Zu porang gyama bebe di porang ki jishiyo yu dewa. Tangana si zambu nyi ki ta, dine chujia sunzingambo tanda porang, tanda tizimbom du nala ya chungurwa mige gyama. Di yin di zamba zambu nyi ki chepsi ki zeba gyangsa. Tā kēchēmbu chī chāyā rōng tē nā rōng gā, ngā tsī gyāma. Ngā tā kāndā shīn chū jī sūn tsā kāmbu gōng lō chū sūm tsā nē tē gyāma nē yā tīli pē tē wā. Tīli pē chē tāndā ngā tō chēp sī kīn tsē pā mā gu chī tē nē gyāng tō gā. Rū gyū tsō pā chī gyū tār chēmbu sō yā. Tē mā gu chī tā tē nē chē shī tē kē tēng nā jī ān tē nē mā pē nē. Pōrāng mīngyū chāmbā lī nē mā pē chē pōrāng bōtā lā lī yā, pōrāng nē pō nā tē wā. Tē pē nē, ā nē, ngā zō tī sōng zēng kī dzēbā tāndā chē kā ngā, dzēbā chē shū chīng nē, ngā zō tāndā pē lī yā yī kī sū tē pā rwa. Tā kā nā yī chīm lū tēn lā pā pā, ā tē nā lī yā, yā sā, wēn shēng kōn chū kāp tū shē wā, tā kā nā yī shēng pē sā chē sōng kāp di chepsi inar kanji tele ya pija yung ya ki suyo di zoktobu chungburwa da di labjian tindiri ji da meru kunga chungburwa di indi demen ne di kachinbu shibjiri samsang ji ki samlu ji koson da di ne ane tandu yang di zula kana ne shubi ina di yorwa danda uru gaza gomba di dangung zu tandu son zengi mi ne tandu yang di zula kasha di chega uru gaza gomba di che da gana si di shula ya shu jatisun tisen kambla shimbe shalaka 자신부터 유대 얼마 안 다가는 시딘 쇼레야 아니 먼저 출루기 디 나레야 개시세다 공부 먹고 지디 나레야 차대로 봐 먼저 디 거죽 공부 죽은티 다가나 신다 대사 먹고 지디 나레야 공부에 먹고 싫어 요래네다 공부 먹고 싫어도 아 디간레야 다 윤중 그 고백하는 시험이 늘어봐 농쇼칸니 자마농쇼이네 윤중이 배도 채도 받고 된대 간게 이만 쳐도 된대 제 간다
0: 자마농쇼제
1: 자마농쇼제 다가나 신 스부 농쇼 스부 농쇼 날에다 배디 야가다 농부터 뒤 캐주 뱅어부 쉽지 시통으로 봐
0: 네네
1: 야가다 된대 리안네 문엔 전쇼 다 지단 빅이 재밌다 요래 간다 도시야가 이거 이만 쳐도 야게
0: 네
1: 디요래 간다 네가 아 다가나 신 안주 스신 남죠 아 드링 안주 대 피베디 스신 남죠 뇌계보 맞을 수 있는 게 나서 있는데 봐.
0: 알았어.
1: 당은 나 좀 매주 공가 미에 토야가네 쉬위는 당고티 누메도 시진 게 땡카 여대바 딘 카르닝 베날리아 시진 게 땡가지 유사 아니 디메르 밍레야 다 매주스 당고토미 아직 드네 네 밍기든 도단간이야 뒤에 전체적 시간 두고 요래 시진 게 농부 디 주바다 간다 단도 땡가 여대오 미게
0: 디
1: 유사 하는 거죠 메트로스 타면 된 데서 총샤.
0: 근데 먼저 그냥 제대로 제신백이 시진 하초 줘로 봐. 다디 초디 가서 그런 건 좀 면적 공간 정을 안에 제나 지기 대추 폐비나니 제리 독주 예인 줘로 봐. 근데 남 숑남네니 대부시부도 아니 계시 대추 폐차네 아니 저저도 유엠나 걔나게 단다 송주다 쉬미나니 디 초고르 시티엄나니 초주니지 뭐지 그거 말했어도 와. 다디 초디 예, 갤라 송주 전에 노래기 소리 송도가 되게 지기 콩수되지. 갤라지 모두 나오라나.
1: 그때는 좀 삼미에 샴벨로 균안에 쉬미는 와. 알았어. 늦게고 모두 신진라도 다가니 뒤인데 좀 봐. 단다 삼미에 심도 좀 봐. 진짜 저선 디싱 디 노래야. 신도 변종을 강에 채대.
0: 알았어. 아니
1: 모두 신진이야. 신은 근데 봐. 디 롬베 누지도 와.
0: 알았어.
1: 뒤에 좀 봐. 아니 매주 세신기 제신 난제 리버드게 난제는 삼미에 상향에 튕김은 부추변 나쪽 루지든데도 디인데 좀 미기 유배 숙지대 최제 숙지 세고로 와
0: 저선
1: 저선대 생기 숙지 어 도스 제신 배워든데 나자 디 삼미에 달랑네 샹토비알이야 도스 네버도 마스네 샤라 톰비스 다디간의 유조 거와 샤샤네 에 이도 오마지레도 와 빠한다 디치제는 좀 디모조 차샤는 사장마 토보 당도 디 나야다 마구치 랑간 통야도 와
0: 오레
1: 디 리기크 소자 마구치
0: 오레
1: 디 소통야 유데 바튼 다가는 시 디즈 마구 연을 와 초고 직접 있는데 타 증고메바 툰도메바 추진이서 지난 거고야 또 찬도 거마
0: 오레
1: 근데 내면 골에 인조 역사나 열을라 되나 마친 초슈레 인조 역사나도 와 또
0: 오레 예 개만치랑 기티 나셰기 베티브티 티는데 담아 스진라주 거 진행도 좀 괜찮지랑 게 딜라 지금 먼저 그 시즌 하자라 하나 딱 제심 좀 가르카르 나이나
1: 먼저 뒤 딱 띵어진 당부대 알리 먼저 시즌 좀 매주 명단야 되건 매주 루트 뒤는 예를 명단야 되건 먼저 심수 식으로 봐
0: 그래
1: 뒤 이제 좀 봐 시바 가슴 지지 좀 돼 그러 봐
0: 뭐라
1: 뒤 나쪽 그 루트 이내리 다가는 시간이 예산을 그때 위내리 봐 기간을 따뜻 좀 봐 대다 대우면도 시시단 저거 첨부 유대 봐. 눈에도 단 저거 첨부 유상 아주 년에 대시 대 망고지기 짐주지야 근데 디실레스 와. 디인데 다디 디단 저거 예별로 좀 망고지가 수도 재미니. 배자 전다 난다디 디나마 예배 람젠다 또 깨라 오시대. 메도 시지 우진이 시제디 망고지 성급 제제 샤도 왔는데 나마. 랑가라 통야 유대 봐. 당은 신 디줄에 또 내시 찾아서 주어도 왔다. 근데 디 셔규그 시간가 네디 주두고 장주에 대 알아봐. 디 간가 손에 시 노제 쇼대와. 당은 신 시제 그 쇼대에 대 봐. 딘데기 슈스 먹으시도.
0: 알았어.
1: 당은 신 디단 잡아 유별로 뒤 단단 매주네 톰베 지나치고 스네 톰베 잠마를 시지 단단 미게 템베 공부실에 디로 주 시에 시신베 디두도.
0: 알았어.
1: 이게 템베 파무 공부 디나래야 양 잠마치도 봐. 얘야로 메르스시다 저여스시제 그나즈 미겔레 네셰다 마고 시트스 티나샤 네셰딜로 주날 데미네레 르메르스진 티나마 타 보탈알 카소레 네마 피에벨로 주요레 나 누구한테 더 샤야네 디 심주지도 되게 강강한서 디셰고도 와 누구한테 더 거야 김진디
0: 응 먼저 종접로 가서
1: 종접로 가서 종접로 간 거야 김진디 도마 보나 보탈라 샹데 양 nganzo lu jebu ma lu zhi xing bu zhi xia ga pe de mi ge pe de zong ba ta lu ga ge lu

0: 디 디리 도가 포장 장두기 다바다 먹고 치다 되는 거 오라
1: 딱
0: 돈스로 해야 돼 사돈사
1: 서고
0: 되는 거도 좀 담제 치도 먹고 치 대치 되는 거 대치 선날이야 아니 추차로 왔다 도스 대 누방에 치되게 도스 차대도 단다 매주 시즌 다 되는 마 피그스 시도 잠바 대망하게 될래야 이거 피그이나 강바지 조간지 맞냐는 영어 말을 쓰지 뒤 주스 조간식 경우가 되겠는데 강바진 주시 다 돼야 치수 루간스 도양도
1: 재산 뒤다 문제 뒤다 루간 나로기 루간 루간 뒤리베
0: 어디래 어 재산 뒤다 내 먼저 매주 시즌 로주 제주도 도전하는 중 동안 아 재산 뒤네 치수 루간스 더 도와미게
1: 루간 나로기 루생에 대한 먼저 단다 시즌 라주 루리베
0: 어 도스 대 송고도가 미겔레 루메드 시징 틴도 고난기 고샹도가 미긴나리아 노가나 여러분
1: 아니 그랑은저 페 난괴이네리 제나이네리 제진이네리 콘드네네 소 퓨티 좀 아니 원저기 시진하죠 랑기 지금 내셔 손을 줘 알아봐
0: 디
1: 베나샤샤네 자중연에 터져서나 미 시동 갑자 좋아라
0: 노가로도 봐
1: 디 소리 좀 이제 아니
0: 시스디 차데네
1: 딘딩 문디르스 자자고 봐 아니 그랑이랑기 투스 베나샤샤는 건저 시진하죠 잘라 지기 딱제 심주르시나 아니 지기 나세기 베드베 치나므로 와
0: 한지랑
1: 게 유용을 알아 땡마 페네 심주 남베 제라 따단다 게란치랑 게 먼저 툭 시진 하주 제대로 되면 게란치랑 게 용조를 쓰는 식 가래도
0: 용조된다 초대는 디 신담만 되게 생금디 고양 부시도 와 담시 딕스미 그 되게 그 루조 이잖아 먹고 통되지 제기 딘 슈게 요르마 디 다가는 신데 렘는도 정신기 소대간제나 지나줄래 디 소바트 리 못고 탄다 도식대 있는 배 타고도 야 폐비는 봐 타고 그 인종이라고 얘도 다 지지 소자만 고시 통해야 얘들 델레빈 스페토마 델 생각 기부 시주야지 그래서 질레 있는 것도 봐
1: 응은 좀 남주 로직이 나로라 디 요거와 편에 망려를도 되겁스는 요아르지 두게다 근데도
0: 딴데 망슈 야 그래 여기 된지 간가 잔이도 여러 와. 여러 데다 망슈 야가 야가 강해선다. 디스틴 이제 그 인종다 디인 이제 봐. 사장마체 지기기면 또 있는데 당연히 면접단도 주팀은 신부 유대 걸어 봐. 당연히 인종다 또 착시 야가 인도도 봐. 야가 잔이 먹고 싶어도 봐.
1: 근데 견할 건지 주야 지기요. 먼저 디린사 이제 가서 그래. 랑고다야도 먹고 싶어 봐. 랑고다야 먹고 싶은 이유 좀 봐. 아니 야, 칠로스네 제제. 내매기 강단을 줘야기 유고기 랑부 주야 봐. 유고기 랑부들 다소세 제다 제심에 강래도 와. 변화세는 먼저 단다. 지기 간대고만에 파 삼에 고마 줘야기 강단기 다지 유고기 랑주스네 제도 와. 다 되다. 견할게 멘트네 파 삼에 줘야기 강단기 내고기 람 딩마디 고죽선의 면조를 송도와 디고라 게나게 먼저 지기 십자지 송나나 디 면조네 가네 고죽유메 람발라 근데 근데 규림 가발 조구유메 디 카레카레 제 투구유메 와 디게 지기 송나나 쇼에
0: 맞어 맞어 따단돌람 디 유고기 강단조 할람 람디가네 쉐위너 와 먼저 디 야만의 삼미에 줘야기 강단기 주슈기 너무 야고 쇼죠

0: 원장 그 덩그리 유대가 다가는 시 현 너그리 배 따따 된전도는 콘도야 그 너그리 된대 유대가 봐.
1: 그래.
0: 신 제바다 랑마다 먹고 유대. 안디네 바롤이야 리소 좀 먹고 치타야 유대.
1: 그래.
0: 근데 그다 이왕 좀 붙이래. 달람부 탐부 탐부 차단디 디르바 단기 콘은 직 쉬임바. 남리 비주 소바 참부 숨가네야. 디 폴로 디르바 사광은 저 열은 그 뚝쇼 단단 부르게 그 뚝쇼체. 부르게 남주 선세 그 디르바. 기억은 좀 사실 지주 요구 참마 야마차 샤미나레 승부군도 봐.
1: 어 네.
0: 승부군도 디 인디 좀 봐. 부르게 그 남주 선생 그 디 승부 참나 봐 봐. 승부 계부 최방송 지세네 디 승부 용도 편부 비유 비유 차단도 쓰. 나서 기주 요구게 사점만 굳이 부르게 나고 수요로 봐.
1: 어 네.
0: 디스도 좀 봐. 아니 보통기 쉬면은 신치. 디 부르게 그 사실 디 소가 제가 말아봐. 한 뒤에 내 초차요. 내 동원 좀. 최선 심수 그 그때 연웅 진화 닥전에 어떤 대매. 포장 뒤 뒤집어도 버티지 마. 최선 탐구 탐구 나가디 포장법에 넣으시.
1: 아 포장 뒤 연웅에 주 의구를 뽑아게 남대디네
0: 뒤에 차로 어디 차. 탐구 뒤 들어가.
1: 아
0: 그래. 안돼 난데 좀 쇼치는 다 되네. 삼년 냉장 줘야긴. 냉장을 남차로 돼. 보장 배배 넣으시고 남지.
1: 아래.
0: 죽었네. 냉장을 남차.
1: 아래. 다 들인상 야 정중 감라 용료지야다. 야면은 소소게 지게
0: 다들 참고 쉬운다.
1: 진짜게 남부지래
0: 뛰어줘. 다 들인가서 뒤치하기로 봐. 인중 용료지야지. 인중 때 당기시면은 시 빵르기 때문에 나그리기 때문에 저리이다.
1: 아래.
0: 다 최선 그 예전 용료시하다 수부정다 치약 뒤지 정부 매우 틈부 매우
1: 아래
0: 참부 식으로 왔다.
1: 이래 님은 가져도 고래가.
0: 님은 대부침 있는 님은 숨을 살려줄 일 좋지.
1: 아, 디 디래 라지야 제지야 여러분.
0: 란 란이냐 그래.
1: 아,
0: 깜발 깜발하다. 제블스니냐 그래.
1: 아, 라지.
0: 란이냐 뭔데네 뭐 디 방리다 디네 맞 유지지. 라직 뭐 자리래.
1: 아래.
0: 이제 유지다 또 쓰더라.
1: 아래 다 단다 먼저 깨라 시즌 라조라 지기 라디가라 지기 진내 사과를 시제 니네 야 강에 시시리 파 대지도 와 디기 노래기 넘시 다라 되도 거야 야나 콜라 준도르 되도 거야
0: 넘시 다 디르지리
1: 아래
0: 이 사토보선자 야가레 리즈게 강한테 무슈제 되도 거야
1: 아래
0: 그래서 답자고 자도 디스티스 단딩 도와 드린다 봐
1: 아래
0: 디르레 사브레디야
1: 아래
0: 이 카단도 등급도
1: 아래
2: 라세라세라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Sarji Yugor Dinshi Tsepchun Denbe, Zembo Songzhen Gambu Chensu Kang Tang. Huarkang Shige Yorila, Neri Tang, Netsu Zinjong Kui, Ruto Chuchen Tang, Meju Sijin Lato Yang, Yubshin. Meju Kongar Zong Sishion Ki, Genkam Yugor Kongpi Dongkyu Tang, Mangchua Ki Yungbo Pannu Dongkyu Ru Tongqin Nangdi. Yugor Li Richu, Li Shu Tupse Toru Dongwa Tang, Genkam Ko Yu Le Songkyu Yabuche Yubshin. Tengye Ki Tuchu Ki Kongpo Chung Na, Sijin La Choro, Yugo Ji Pip Tupi Yin, Den Den Yongcho Tewai Sibu Si, Tum Nye Si. Necho Yugo Li Chen Ki Gyan, Gu Ni, Yugo Pip Lam Tu, Di Tang Tang, Zhobu Yongwe, Mundun Shugu Yin.

0: Singilingi,
1: Pugi lo yu yi cha si win, Puji so we la ze ti, Longo dong chang wene, yuba ma se, Rim shin tapi chimpu chung ne, Kang jong sa tu shing le ta, jog le, Nang le, Tishin, lak shi so le so, Jugo na cho le chan be, Sob de ta, Chi chung jimmy na cho yi, Puji so yun ta ne, Reji ta, Badam, Lu chi so, Ming ki nam jan mang bu chi, tun yu shi. Tilingi ne cho yu go le chen ki, Mangsu ngoju shugyu nangsi na. Kuimu lingge tsu nyelam to. Puri tsu tu yuntu ne tsuwe tsu piju qibe puti chungpi ta juyu. Zigen, nyarca qidang jie ki gol ngoju shugyin. Turu kongtu piwa tangja. Chisu lakze pege chenpu chung ne. Chi bu tse te li gyur chenpu chung yubshi. Tiyan ser ta, ngui, sang. Dong le sokbe chi yu ta chi shub su yun tawa ma se. Yuta churu soki chagyan gyaksu tawa ta. Goyotsa gyakbe lakze yang tuan yubbe. Puchi benjor ta jizogi rintan yang hajan chenpu den yubshi. Rinne tuanze ta miri lakshi soje gi tuanze la minamgi tonan chenpu chibbe tuitir. Puchi ti gikub chinan ki yugo watsu ganyi bunchi le zhugyu lakda yakbo si tu kyuwa ma se. Ngui mi rinne shusha ji ngui ne lakze tir. Song gyop chiba ta, lakshi gyunzin bo so gyong che di, mikse ki lakshi soje ti, kong pi dong ta dong xin yu shi. Mok chu ni, reng chung nuo cha tan zha war, mi ri gyun che me ba yar tuan ta, pe ge zhu gyu ru, pen pa me ba shi ri la, pu zhi ti yang, mok chu le ju be, chun cha ne, tan de zi gen par tu, gyu war, tu yu ha jang reng bu ji, gyu yu shi. Lu yu nan kwe ba shi na, long ni dong kong, Tsobyo satyo toki nukyu dezo kaji ki Sang tang, jia, nguyen jie ki dungsu lakze kongdo chubo ma se Luchi yang soko chukbe, chunja na cho tongmar tunpushi Yine chunja dungsu chikub, gyugin mangbo shi ki kinbe Tsobyo satoro long ki nushu chung ma wata Kul che chan ne dungsu chul che toro mochinbe kara Tsobyo satoro dosu meza chul che pertub chibe gyujani 新就困难了有马戏听着宋章普占部给日期空图普给教日东西拉在铁站他给亲密把他春节诺菜他拆拆铁闽南给三百大有马戏普占部推入给解锁普给教日东西拉在人心托入亲密把他社会科给普及所在样没到年不下他开给真令大的我呢所需开去点别
0: 比如说在积极你退网退不提能力那个忙不行退团队把军军通力比如说在我们人类学校出去这样才是系统可以不行送给日坛云给日给各所比如说穿着东西去别贴退过场外没拉他落水期约把马赛习近超为这些一直习惯约把催把其超过有时他在比如给穿着自己日坛 동수 겐리 소기 캐주테 테테캉나 십진 차와시 코유바타 다제 표기 제제 정부타 로지 엄지제 천주 유체 창마라 퓨제시 스구요시 퓨지 노아키 차과 강사 켜바타 학과토 공부서 구토 년자 대외 친부 딘유 제로 책동 국교 좀이 실루 더와 당보로 인지 몸이 표를 전주 지급 깨자 댐베 게지 송교 먹추나 퓨리 미마 최 지단 민베 먹터기 방아타 최심 응구 유진 다체 내니 권바라 공부치 메도 서와지 냐차 제 여바타 지티 답부 민리야 아다 니마 차바 시스 요시 콩타 콩기 중부 공부 디마게 내치디 바장 뒤부기 자우세바타 타라 소소 소야 쇼신 먹처추 미도 세웨 치티 피주 체네 이마 메교마게 관동부 자시사키 멘다 타냠토 통부 당와

세 인지 멍미야 쫑어 세베 루규 요시 타체 닝지 이원 쿠이키 저지 티야 퓨지 체제 시 제시 임부시 디게 퓨지니 바담 조 임바타 칭을 링라 쫑와타 농아 겐바 시 요시 모주 제바 시나 균된 키네 최고 퍼슈지 퓨지 토 체년 겹이나 치디 또 쫑어 고갸 대머니도 중국 유바타 퓨지 카지 동수 지급 무이타리소저그리냠토시그유바타퓨지뇽셰나치즈라마자쥐베락제유갸티창보뉴뉴임시겨동체베치르뉴위워도츠시간도기추릭시원네자전다나와티니유원퓨지르저지시세웨규긴조임시저지퓨토동하지퓨지타시통문기퓨지 타나 컴즈체 창마라 수수 동탑지 유바타 저그리나초 딥지지베 두찬티 미럽네 미럽파 규주체바마세 균체메바 렉수단웨 스구소수 캐주 댐바베나 타지 퓨지치즈라 커블링

생겔랭게 티링키 내초 유고 리첸 순삼 당하시거니 리첸 십시 천군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니 랭게기 안초 리첸디 센시 남바 토차나 슈거니라 계시 샘보보 캐랑 키퍼 유투 유고 내제 슈세 작전 내 개발 젠타 유고 키 최고 믹스 젠 야는 유고 키 신지 소 유비는 이토도 군니 내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 교가 슈거니 생계네 무튜디 디그친람키 리센션다 세나 옆쇼

0: 성교 가르소 세베 탕세기 거고
1: 양타 세주 대회 야양기 디고
0: 망수 돈의 림베 망심기 부자
1: 초에 염주름 은배 꿀세기 돌아
0: 다르키기 센시브디니 현종 롱친 예천 리고 그외 롱진기 성교 초대 리세 성교 군대 군중 시부디시
1: 생일링게 하세 쳔바카키 쥐든 조유 치자 레와르체디 덴자 고송 진라 덴부준도 시브데난 튼 니만 치린라네 링게 총어 주는 그제
0: 이차라 라소 총기 멍시 쥐키 지리 쥐타 총유 처진 슝리카 총기 산네 무서 도방주 신뢰 우유가 변종 연락 우유가 소 대선 한양도 라소 총기 증관추 제송 디베 링리기나 초주 부가르송 컵류 고순치 겐순 우유기 点下古宋警察颠堵东西别决定作为车站起无别系圈懂给你先加起车站老地卡松通塔车站微在卡系统这部塔满足西边拉赞起无休下三零年接在中年年里呢其中年度你色咒旅拉索高北刚过镇都前边行了镇住高动切局其他西别下大其他给西边两团一些央间蓝的我真能吃了。
1: 吉隆尼多尼修泽州流到我顿别菜中一年，吉隆尼多尼修泽州流拉萨国的外刚国镇都是全部拉萨的比较银白。今年拉萨冲击机的裂孔，镇主多担待前期，镇都冷不热，镇主刚动起个这些。即刚动前边推举呢，吉隆尼多尼修泽州流到我顿别菜中一年去出租，古巴呢，结果就没这一盘银白他。你刚动前有呢，出轨可忍他，出轨明白可忍，刚打马的脚跟差么这些。从高东起给冷通的那些王府井女主店内侧过蓝钱明石蓝极端蓝毕竟蓝钱国蓝下嘛退入蓝钱中国和蓝年岁三吧张张蓝行前蓝你来过你阿钱来铺蓝另外创作他康诺林克真惨阿钱来铺蓝行前蓝你来过你张张蓝你陈蓝金追下蓝第几蓝起冷通了吗诺布林格蓝林国努布兰、毕金吉兰、破绽波德勒、汤建杰、冷体苍马的金主高东奇格瑞夏，是米塞克陈贵许格罗高东奇人。美国谈男主所爹的培内天根准备，我努内冷体谈七十九推最七十九七贵星天人，国的桥段三十节的真蓝月内七十九那桥，铁蛋切记加杰卡罗谈，刚当马的九天从三年三道起，列入金主年度被关东唐人训练，可能点被俺做九七贵。开的开给七十九了，等没得我说起光线难说。开始在扎根内做团子，记得郑州托他们拆东西修卡巴昂厂，两个也估计初送年息，初二股啊，样呢，积极两个了卡巴捐钱个多。三个零件，今的筹备才九一年内，今的准备才一年拍了，十个字冲击郑州托他们前辈，强东跨日给陈家拆局，送就说不定再去把它填难了，热死跨东去陈家拆局就出一批。西镇南屯，你们自然来呢，我就能个热。
0: 他的打起个毛塔，拉起个毛，立起个毛，扎起个毛，扬起个毛，落起个毛，屯起个毛，点起个毛，拆起个毛，说吧，就是扩东基，趁机给抢救鱼吧，先都救下。但这鱼给趁路哪里呢？青东扩东热了，且把其他九个玉米管的熊呢？青东扩东前边呢？卡路贝拉给到处增加解决它，果然前段言它热度敏感，每次解决卡路贝拉给的干嘛中一天就热度。天天拉里亚前段活动前边呢，刚压凝聚面解决它，果然前段言它热度敏感，每次解决。但担心卡路贝拉给最密等于了下，压热湿活动前边呢，让马当帕里呢刚压解决它。卡路贝拉基最密等于趁不行你同意跟着打的动作他那些龙眼哪里呢卡路贝拉基浪球没多了
2: 喂爹妈快出去接穿了休息
3: 卡几杯出个六杯出去好些举杯
2: 啊自己
3: 看要年龄卡巴东大你不得

어제 탑시 양나 두두기 남바서 춘베 치바시바디 뭐부 다구 콩수 유베 이외 남장 임바 두제 낭스 임바 치다기 낭스 임바 제기 골라야 모두 슈바자 머체 대세지기 다이 조당 주룩 제기 골라야이나 모두 대세 슈투버제 콩도 뭐부 닥시엔탕 뭐부 닥시엔 소수 세지기 다 로룩 주룩 모두 슈급 샤베 배통돌랑 안주 치대지 로아제 사무스당 이시지 치두전에 조 차와 대다기 두 송가로의 야이나 문주기 이기 대당 대슈제 문주기 이기 대당 대 근데스 뭐부 닥시엔소 세월 주민기 차네 모두 대세 슈버제 배지 차샤베이나 거워자나도 쥐타 쥐바보 거워자타 쥐 제자 다가는 신경 응원 다듬고 대바사 대바보 거워 타바 덥 덥자 다가는 신경 응원 카나로 과가 꼭 꼭바보 더워 카카 각 각차 시바더부 베티다라야 차촌의 슈바이나 베티다가 나라야 중외 진주기 이기 대당 대의 누바 요아레베스나 누바 요아레데 또 문주기 이기 대당 대 뭐부 닥시엔소 댐벌 유어 차네데니 문주기 누바 조송제 모두 제시 슈버바라 세부슈나 쥐바보 탕 제제스 쥐바보 시두자네 뭐부 다 세월 주버리 제제스 시두자네 뭐부 시엔 댐벌 주버바라 제장 쥐바보 탕 제제 시베 제탕 쥐로 슈베 진주 터이 티 당 뭐부 닥시엔 소수 코드 제도 누부 대당 티 터요레스 타이네 베티달라 야 차촌의 슈버이나 문지 니기 낭네 문주기 이기 누바 쪼올 틈바 인장 안주 문주기 이기 뭐부 다탕 뭐부 시엔댄바시 대세 슈버데 진주기 대유 소수장 안주 진주기 겁로 숨어 능신 뭐뭐 문주 아신 자외 얘는 뭐부 닥신 소소 댄바양 리데 다 시방 안주 진주 치다 주베 겁로 야 체그리 세브라지 슈버이나 거워자난도 쥐타 쥐이네데 거워자타 쥐이네데 디급기 쥐버보탕 쥐지 시베 겁기 뭐부 닥신 소소 세월 주베 겁로 야이나 진주 그 누버 요르베스나 요르슈구요 원장 뭐부 다탕신 조르카스나 쥐탕 제니 소소 슈베 문주기 커익디 누버 조르 틈바 인자 공도 대세 슈두자는 안도 조 문주기 차네 대세 다 모두 슈버데 대리 슈에디 카라스나 대익디 누버 요리 슈에디 양아도 빼샤나 디그레 빼차샤베 이나 칼랍다 라드무 링아 링도리아 차주니 슈나 이링디 카르스나 담링세 게제 시에베 튼다드 와라 칼랍다 라드무 링아 링디레야 차주니 슈버이나 자지타 데버레 자지타 데버이나 닥시엔기 이와 지양데 아우나 닥시엔 소수 문지 치당장 컨데 데스나 양면나 닥시엔 소수 세지그 다 주루니 콩동호드 송스바 능신드 와라 칼랍다 라드무 링아 링시바디 랑짱발 네베 껍르야이나 수태게 토네 뭐부 닥시엔 탕 투숨소 강탕 강야 메세와데 금제양 가르스나 링시바디 투숨과 두 칼랍다 라드무 링아 링 타가랑데 와라 다케시 링시바디 베티당 도아제 뭐부 닥시엔소 세고바 중나 딱 가르쳐래 치료하게 굴디 되는 세고래 와라 링시베 차와 민디라 지금 다조딘데 자제 뭐부 다탕 뭐부 신소소 세구데 빛차샤베이나 칼라달라 등물 링아링 링와포 슬럽두자네 치바보르바라 링지 슬럽두자네 공동호드 송신베 치바세지기 다들바라 빛니니기 원의 셰베나 나도 공동롭종 체신베 뭐부 다시 니스 이외 다그 콩수 유베 치다가 낭생이들바라 칼라달라 등물 링아링 시바더블라 차트는 시에베이나 링디 제라 파에다 차시바 뭐부 신세지기 다딘데지 잡아이나 링자 시바드 두버레 다 링자 시바 티 카르세와드 베스나 레섬 유중어보

0: 인주 코네 뉴베 가체브레 모보 당신소 세월 주고 더브레 제장 비디샤제 갸지 푸게 룽진 셈법 남기 가르친 구걸 베스나 콘도 샤베 비티단 리데제 비현탕 현라야 잔낭제 키마낭괴디 모두 쉬어게 체도예 콘도 모두 쉬어 대단히 당신 이수 예외 모두 다그 콘수 두초베 예외 남당스 내데 낭세기 이와 七八十八的 두초가 대콩了 月百过了 我对他 这些许不得 下面呢 我不打先你数 以为 打个控制 以为 以为 남당 양만나 七大个 南西순바 打先你数 以为 打个我不控制 月百 七列将 두초가 양만나 七列将
1: 大部分我们以为南当的铁西银把铁过了呀那我对他这些书给你三不书不呢七列将大部分我们空了独国的南端级银把铁以为南当银子过了呀那我对说银七列西把的肯德基了文字切过过药的是呢这些人群出来了这边古上公园南了呀下面顶的是送药的七八不堂之外来 七百来是吃我爹送南北的俺这七来是赔不得因为这些人就听出那个这边古上公园南了呀那七百来送不得一个这个七百是穷娃娃了我跟你讲七来是输不赢来的七百来是送不赢来的第二年了呀那团结民个南当营长团了七百开民都 제장 칠레스 송랑네 디그와라 치벨레시 송네 디그와레 오나 근데 시글라 칠레스네데 치벨레스 스디와르베스나 다디 콜라야이나 아주 모두 슈베이나 구상 공개나는 송바 능신 치바포탕 드웰레스 송르와라 치바포탕 드웰레스 스디전에 달레디 디디 치바포르니탕 드웰레지 임바디 라도 치바르와라 오나 근데 지금 치바보 정의당 지회 레스고 하르베스나 치바보 차와티 직업 루알라 빼나 차샤 신주 더블야 차촌의 슈바이나 신겐기 더리 락베 나라야 담보르 송제 야 차와 당 말싱을 눈버서 치바보 정의당 지회 조아 더블야이나 지금 하래 칠레시바 낭세기 이와 디 다나가도 우리 슈에게 칠레세게 뭐 다그 콘수 두제 이와 남당 인베 칠레세 두가라 이와 디 신겐기 신제 더블로 야이나 이도도 파베 베디 인도 대다그 토네 뭐바 쳇투고 마데 와라 베나 신겐기 신제 시베 두티게 난네 오나 카드 칠레레스 만두 두고 두가 두두자네 고 두고 ये मैं बच रहे चेता ये दो दो पर बैठे इंदु चेता के थाने उम्बर छे मत बच रहे ताई ना यां चाचे थाडे बे चावसी इना तुम्हारा शुभा तुम्हारा थोबे ये वे नामदान सी इंबदी आंधों उन्हें नांगू रे बैठी नांगा ये बे इंदु चेता के थाने चले से जी जुगु जुसे जी युआन मारे दे चाचे थाडे बे चावसी
0: 提供了吞了特别有吧吞了熟有吧的我们这些姑姑要的啦当些你所以为你的大姑我被搞了七列西北南当的下姑姑要的查这他这边巧的是一呢俺这七列汤七列你好吧七列汤七列你对不了穷为巧困了饮食给着的写球的查这他这边饮北巧的呢七列汤七列
1: 对吧？吃了汤，吃了你错不了，成为吃我的饮食，给着的写错的。吃这汤没得罢了呀，伊呢吃了下边亏钱了呢，吃了下药嘛的，吃了下那呢吃了下药嘛的，别的吃下边呢，吃这汤没得罢了呀，伊呢吃不不下那来小就没吧，来下那。 七八波老师小就买不起去，七八波糖连你十几个干了，难解是吧？特别给一娃七个买不得，记不得？恰恰他这边吃完是一呢，这个嘛的，记不嘛的？七八波糖连你。
0: 特别给一万七九月呗，七连塔。

생각남초 다 유무요디나 로도 뜸네 장부터 강점 리뷰 뒤리야 고무시비 락자시키제 싱사 로도 야외교회 체드이나 사소소팜 양베부소타 로도 년장기 장애국배 레거지리샤 다 디튜스이나 남시 초장영싱 진웅탐제 원장 괴기루타 미남이네레 이슴의 기능 시체우유시 다 유무요타 장부표에 시에르베나 장바야기인别정부시若낭탕早晚不以麻醉정부시若낭탕给把所望麻醉정부시若낭탕怎么思维没动정부시若낭탕写不都赢

생각 남초 단단 남부츠 신신별레젠디니 변종 롱진년진 내콩 벽에 롱진키 축대직젤레젠 직제가 주취디 십티시 말레젠조경 슈켄 뱀조아인 다슈노 로종탕 종긴낭러 총아게 신바 당능신 취제젠드 교자 민망고치키 레시에텔레야 대성기 규무요마리 생길 지장디링키 직제가 주취디 낭야 남부초 레시에 걸러 我这让自己修心愿。

생각 넘쳐 배신이 민남기 배체쇼도 림배 내신 임부탕 로리 편도 둔배 대기토 저부츠 자식 배님의 시담네 티니 로지 쇼방아부네 로큐당큐 테레낭도 주부탕 배체겐츠 루린쇼도 배지구유 배신이 시에지니 닌티 레게 구림다리 인디 비나 배마체콘라 자시베

탕 카르키 냠귤 탕 귀귀 띵키 양다소 냠귤 동댄 리직 기베 드무 디나샹 리직 야츠 추디 리첸 센타 루카키 쳬귀 디나슈 르양키 귤쿠 디나세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닥다지.
1: 디와마드 교 수양미 탕구충나 딜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대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진이스 비네랑 라도 페맹기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바장니 뒤부 베게
5: 무고방네 기트드니 총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뒤르 두탄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6: 대탕 람둔 대이 댄조즈
1: 대탕 람둔
6: 대탕 람둔

0: 아제 아잘라 그런 일 뭐 좀 제 내시 봤세난다 내가 로치토다 퇴자정신이 왕제만하 초보다 닌게 샤넬러 내게 친지지 태샤 다가나신 범디 면제를 대차제 내다들 통고도 와 다 네베 코베 나로로 독재 딱제 제베 데보시 데비나 데시는다 네베 코베 나로로 소마라 증냠시 제베 시그다 에토메트 세야기 디메지기 교두고 신도 토지 이내에 아자라 지난 세시에 쉬어지라 다다 딱제 데비나 템베 시키시면 누구야라 디팅고 독재 사바 지야기 베트윈지르다
1: 인기 말해 음질라 딘자 자원에 인기 말해 남규네에 범디 칼은 예쁘지요 마셔 원래 딘자 흔들었지 인수빈나 디 랍차가 세야 제비는 지리지리 쓰기
0: 지리지
1: 디 근처 잼나
0: 아지 아자라 알레키라 녀야 머신 세녀 시바세는다 다 단대차를 야시는 로청 처처리야 독자 고송 태리야 그런지 낭미 셔라시기 내진 개진 부지다라 다른데 첨제 토리야 통야 망고 유베 게린수 면교기 차차기 세지 왕홍린 시사지미 두게라 디다 비르실 단토야 지리체 던도 가르사 뉴슝 양 단토르 세야기 세지 세야든도 던도레 신도 거 좋아 된베 록두 타마 다 진짜 창문로 침게 예전부터 이제 저스 챙겨 그면

0: 세다 독재샤다르달라
1: 오츠인지라벨라 레슬레셀라
0: 남규딘지 민년제 잠바치리다 네브멘교체 던도 독재다 저와큐네 메베 서르지와리 한 이내에 동을 더 잘라딘조 수균기 독재다 남바멘자외마도 네브치죠 독재다 지구지게하르달라
1: 레슬레셀라
0: 던도레 나르메스베 부구츠응원의 차샤비이나 링예랑도 인지치하고 네브교부르발라 던도 장외 망부지라 얌쟁기 삼르기 디슈 쳔부시라 유디 콘즈 팀겐 예젠베 샴베 니나로로 도스제 클릭을 추주어달 던도 이키랑리 야세셰 슈야지라 도쿄 덴베 치리 덴조 등유정부세 차비이나 다 왕제 말라다 마란즈 닝체 침부 케만 나로리아 니부 침부 수고어달 던도 첩체 디레지다 소쇼야지다 메즈지 독제리아 인슈야리 년거 요르달
1: 저 년거 젤라
0: 다키랑 그 부근에 주디 김장롭스 나로로 두고테 그 시절럽이야 용차다 최베 깅그지라 던도 파마다 부구 바를 다 셈다 정부 차제 아 부구 셈담디 예모토 부제 르바 아 부구 뉴쇼 칠 되세 사지 메다 밤에 사르든 그 독재 근제 이미 마신 바 다 디테일 야 키랑 그 뜨구지야 후규 쇼베 내주 월이야 준비 교과지르다 라자라 나 엄지 지문에 차샤비 내내 내도 면주 제베급러 밀리야다 독재기 루심 나로딘데 톰베거리 내내 문에 로밤시라기기 단 학과도 부고친주 딘데 문에 차시합이는 디테게 그랑게 비게지 시제 티다지야 이내지 로스기베 개침부르다라 파마츠 뒤다 남북군도 부고 장제 주고리가 더나제제 무슈부체 부고 루심 니기 디다리가 통제나야다 부고다 초부처면 능신기 저와지 주 디네 콘즈 디당아 차롱용야리가 베즈난고르다 아자라 킨송에라
1: 지당기 지리지리 삼주마도 도세다 좋아요를 삼고를 모죠.
0: 딸리 기란 모슘체 보고지 시바테다.
1: 네세. 니즈.
2: 안라. 니즈바 디 남주기 지리딘제 지리 삼주. 나랄레 이제 야고 스탄 투는 삼주. 오늘 차도기 된제 던져야 몽츠게 이치금도. 나랄레 암란 기나르 배선 체제 잘라 컨중 문준 딘데 세그멘트 암라 야데 토이 먹으나 하고 뭐죠 아키라 두 팔 준 딘멘트 아레 도샤 암라 꼰다
3: 주만이 이지면 지 서사치라
2: 꼰다 암라
3: 어츠 어츠 어츠 다 주만이 서사치 라자가 님 딘데 지 두서 마 인지 문지 토난제 다제 야우치라
0: 범라 심제 마치시 랑게 我做兄弟也不切面具也不切面呢 让点点你是他给用过的线索呢
2: 那什么
0: 阿家来看哪里 特地给农具的引起面具透露你们那些 不过你说的这么简单啊
3: 那是
4: 丁尼 金仓提多马背那 他随便敲我心心 明年起录制约马上啦 昆西年不约马上 티웨이강 지초기 캄보탕 냠토 친유마신 니준의 차샤비히나 칼린인신 비준탕 야르게기 심쇼킨비 신우치 럽슝기 뉴쇼탕 초보지발 섬네마치바 티신 긴장 럽수이 춘기 토고기 도시탕 럽수 뇽차비 긴기 통지 치리워기 토세기 양살롱신 랑초르 더블리 디네미 기랑기 낭미도 샤비 토고 럽스니 추구 딘자기 무미깅이 치슈티시 파마탕 부추팔키 심당비시 뇽차바팅 토제 진주치비 카슈 녀지티잉

0: 야기 단도 훌라 디고네 차샤비나 랑코르게 그정콘스 다다 근데 로레 치뉘자 숙체된 주인 바차선 콜로리리리 유버바 견도베 카시 콜시리아 리리리 유버 아니 케시 지리아 균쇼베스 체비네 양 간고로 시조 지고야 고베 메바
1: 요마레
0: 디야 로글레 로브벨로 디토네 양 콘스 펜준 토뇽르 지 수제 디 누브디야 된베 체토 유버 바르길라 아 레스 레스
1: 디 나로는 아킬라 디유리 탄당한조 탄다 디시 디시도 얘기나 나쁘지
0: 어 도와리라
1: 디 시중 거에 한 개교리기라 시중 카지 한 디 체리
0: 로
1: 그래서 나 그 너비시오 말하기라 차장로에 탄다 콘도 다 기랑한조 탄 최저 나로리아 탄데 디시오리 ABS 사실 어디야 제외
0: 어 레스 레스
1: 어디 케 한 틱스 개교리
0: 거치중 嗯，那是老吉拉特吉奇。那是老，俺做嗯，他的铁东看那里，因把车上那里三步忙不起，日不切切最用给，你看那做那里才能修完，因为那条件那修完了，老下面也吉拉个，俺那做后来看你的，这里是哪种那修完？那是老特吉。
2: 爸爸，哦，那个阿妈，他能洗车肉钱，咋这些天做么事是差用的？为啥？为啥？啊，那爸爸给你几里拿了，咱们家几钱？咱们也下不住去，这块住个。哦，大大的，小林爷，没差那么几路。没得当我妈的，要这车肉的，听说没这忙别个，啥可不许多，全面弄穿了的，啊，有效。
3: 铁嘞，哪个爸爸给你解决啷个代价着？钱咋？哪个阿姆让个谁呀嘞？用钱多啊！嗯，米仓妹结婚用子大，
2: 是吧？
3: 解决啷个难了，忙是得病了，生冷的，样子是吃农的生病，
2: 是吧？
3: 马赛，可以为，把做作业用起来做上。
2: 是吧？
3: 哪个阿妈？
2: 嗯，
3: 唱不谢呢。
2: 俺没得你是他对面的，
3: 要不可见。大姐呢？俺们给你解决啷个代价着？
2: 解决啷个代价着？俺来过俺娘爸爸。
3: 呀，那俺妈，你说，赶紧
2: 全部的
3: 进去。哦哦哦，
2: 爹，你是？
3: 你是没？
2: 打着。
4: 几杯苦油苦养不烫，苦油了把它做全部没有味气，场面几过了满长熊的也不远。
0: 新柏林街，他那看最新鲜那新北的产地呢？品种龙城年轻流控，配给龙城去珍珠特制鲜味，里层的浓色，浪块大酱鲜的赢了。嗯，我听的里层做酱不等在那么赢了。我那从浪块大酱鲜味里层的点血管转内，起来给人们推辣子不干。土点啦盐，嗯，他的盐土点啦，我那做抽烟的被脱了呀，查着几个抽啊几下，那都给你给那个对象去洗着拿了，对呀，家里是拿着拿，不然给毕竟矿里呀，抽啊几股那有时的这都完了给啦，
1: 他
0: 的卡塞皮啦全部送，第一个给抽啊的拿落了呀，送下钱为呢，第二段矿干给那段钱是的这边给啦，
1: 认给啦，
0: 哦，矿干，
1: 第二下赢了，他那个做加给兄弟电子手刹是啦，
0: 哦，电子手刹这都完了给啦，
1: 第结尾呢？
0: 嗯嗯，
1: 特别是要说卡点的事。
0: 哦，热多完了，给啦，老地天凉，给啦，给你们就是那罗那修烟了。他的吃完贵那年给查着开始修以为是切片呢，给啦给他的三些切片给人拿了了呀，看嘛谁穷不赢那个男主，地被偷了呀，给啦给切成一两百套那个男主，他着哩拿着那修烟偷起去，老给啦没推送着拿了。
1: 那是。
0: 嗯嗯。
1: 那地的是啦，嗯，俺就卡卡加个粒的，加个修呢，上这片是啦。
0: 是是是。
1: 你结尾不如拿了了，给啦，他的肉质上小气，
0: 俺
1: 就夹不牢的。你们那都是老百姓啊，
0: 是吧？哦，是吧？
1: 老百姓的，他家里就那烧啥菜了？他
0: 经
1: 常忙下去，老个吃的了。
0: 老
1: 都是天气好，到个晒日些，大米啊，
0: 是老。
1: 到个烧上些些，烧鸡用过了。
0: 嗯嗯。
1: 他的家老的几多钱呢？来老大那钱，原来去都看几个样，可多嘛高，没对别说是几多。
0: 哦，那是。
1: 可多人去，他学什么嘛？他们去，但他人去。답디오다 소스 지도 있던데 야 머르스니 카지게 딘데 레라우

0: 레레체체
1: 직구리
0: 개이도네
2: Lakwe yung mare. Pyoge nung jingki, jimjui tete sibe le sanshi.
3: Lo, tachi gila. Ani, mutu je gila, anna, zu kyuin tibi toli ya, tanda, chacho ji ki chua shi tu gen diya, jale shi naro na, kurangi suyang chevi na, diri xa la, langho liya, numlu du chambarwa gila. Kumsi, kurang kumsi chewa cha xa vi na, jita, numlu ga zu du chamba, chegac, chegac. Dinje yang lu xiu yu sun gin cha zan zhe che bin na na lo li ya num di se bi yu be zhe chi dinje gin na yong gi sun gin cha zan ge la gi chi le gi dao tong de xu bi na na zu num gu lang ho num zu du chan ba num lo ga zu du chan ba be di num da da han lu bi na lu di mi chi le ya lu na ga yu na ya me na ge la le zi le xie zhe lu na ga yu na di ke ba yor be ge la
0: ke ba yor ge la
3: le zi le zi
0: ta pe cha shen
3: na lo na
0: le zi
3: lo
0: ta na zu pe cha shen na
3: 诶，咱们什么就双个钱叫，工资，等这些嘛，产生了，达达路呢，可，他那路可以直接去买的。哦，是吧？你讲。就等等，么子叔叔开过了。嗯，是是是。前期，直接怕下节，他那做等等，啊，那么些插花草的，因为呢，他中间那路走的点点，那个那做，切个的叶子而已了。啊，类似类似。那人不是对，大大米说，中间那路呢，切个是路没去了。哦，类似。看意思呢，那做等等的。
0: 什么去买的？山东什么去？打大路呢？经过的这部分的地铁，交路路呢？山东什么的俺不去不去的，过油过油的，你去的。哦，类似类似。工个等到查个月的，压个多个月的，过那一宿呀，得他们打着玩油。这玩油的，他得俺这些弄的，弄这俺不去，俺得跟咱们去聊过哪？油过江门那去多。
3: 哦，是多少个？
0: 现在他你直接爬下去。
3: Kanji
0: thole chik guyo ma guwa daa, kanda loo, di thole chacha, chema ma gaya chacha na, chega di yaa gori gila.
3: Ah, le, le, se, le, se.
0: Chega di,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로잔 닥달로니 규링은 된 거와 디촌나지
3: 디촌나 인프레
0: 촌나레미쇼 신문에 전에
3: 너무 용을로
0: 지지 용을 키우라
3: 어제
0: 다 뭐지 단도 전 놈래 간지 돌래 소여래라 저매인 용을 제 넘증 나로 맵세
3: 레슬레세
0: 제게 되긴라 답되어요리 대신 한 다른 보단 전에 연 제글로 디셴나 답되어요
3: 뭐 저발게라 제산 터진 게 만나서 주기랑 호 망체나 로리아 슈드 선바치다 근데 로레 주부 망체 수대매베스 경매능기 순야 구유코기 순야기 딘제기 능츠마고 동안에 비제놈 딱딱한루놈이 코나주야란파리아 대바 놈누스세메베스 진짜대비 요마르발 제자망고루드디 침메데레 숙체유자야 디수고레
0: 놈나야
3: 반르기란제유바 레세
0: 디리기라 놈세디 근데 쇼리나 야디 디시리기라 직지자세야는 시리기나
3: 어 레세
0: 말레디모 망고스니요 주다 지금으로 소이디디요
3: 어 반
0: 코타 근데로 독시 심부서로
3: 독시 심부로
0: 그도 쉬었나 디지 라심네 그도 니셔야다
3: 근데 레세
0: 디문네 디냥가 사우도 나르 소스랑 단데 딘데 냠네 총사 제가 너무 제목하다 알람 장무세도 쉽도
3: 어 반 길라 랑코 냠스나 니 망제 임바 차샤비네 단 포나즈 나 용구 요버 반
0: 제이나
3: 어 레스 레세 길라 만좀 카시 랑코 카시나 주도 좀 베틀람 산놈 혹시 혹시 그때 좀 봐서 오만 남사마 대비 채용도 관.
0: 나래요.
3: 응, 레스.
0: 다디 야 딘데지도 길라. 넘든 아우 십시카체 배차는 딘데야. 답배차니 게제 주제 신경 뭐 되나. 양은 아주 디셔리 길라. 넘딕슬로 제 뭐라나 로타 넘셔셔 이쯤에서 나로 가나.
3: 야
0: 딱다 디요 말이.
3: 아, 레레.
0: 천용게 단다.
3: 정말 잡어지.
0: 잡어지 가야디 딱다리.
3: 지지.
0: 그래서는 아주 망치스 넘로서디인데 감뇌디 갑로디니
3: 갑디아
0: 디아 레발 레스 레스
3: 시시 시
0: 답에 항상 넘쉐신 교체면서 카바다 근데 쟤는 양난주 탄다 넘 감염도야 탄다 갸게슈는 호신 탄관세리
3: 어 레스
0: 디나로리아 탄다 넘룩세 감간래야 탄다 워다가야 독도저리기나
3: 어
0: 넘 칭아라 넘 쳔세야지
3: 아 레레
0: 양디 텔레다 쪽과 가로차면 칼롱디 제우게면도
3: 제다데자
0: 그래도 넘지라도 뭐 전화로
3: 올려. 숙제 못 가봐. 아, 레스 레스.
0: 어두 슬레이온 거리.
3: 아, 양급 뒤도 선박이랑은 난 주디인나 로그 옆제도 제공 못 줘.
0: 제이기나.
3: 아, 대디야
0: 숙제 못 가는 기나. 딕신 양가 차고 열다기나.
3: 아, 레스 레스.
0: 다 가셔야 된다. 다 지단에다 내줄 하야 용료를 미셔. 야 디지 타마테니 소다 메다 중매나 디냥가 차오여리기나 나한테다 학바도 안 나서 단다 눈게 단다 리도 알라고 참비시고 나한테 지금 랑고 소세다 니네 치미네레 타마르시 키제 두도 알
3: 단지냥가
0: 차오 십지리기 어
3: 저반기란다
0: 내가 그
3: 공신 님 버르 반기란다 저체 나도 된자다 숙침부 태가 저와 윤거 반
0: 지 니네 학바도 눈증 나브로다 이제 유디스는 가나 진짐지 그죠 마스마치미나 눈고 모르가 세니 브라탄지 샤샤 아니 나로레다네
3: 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方在这个地
1: 당용기 시제 야고 마게나 키랑 칼로와 첸텐싱을 쯔롱아
4: 퇴중 안츠 랑코르라 지제 야고 툼나야 랑코르키 견자리니 랭니기 세모둠나 키랑 체당 덴베 칼로

0: 원제게 덤접 사제티 총미 예수 계제도 교류 없이 대가 규중 예골계 남무소 덤접 여부타 그리고 용진 체외 저와 기퇴 하장 교부유 겐캄 그리고 초교 주제 당원교 레소 당원교 타자 강남 장신 제디부타 지신키 용수 룹신 되네게 그리고 하장 냠가와 교류 시슝 대전계 차와 총자네 고주부타 망조라 삼노동외 치덥라 매도 지기유 제 총미 뜻이게 용설 섬무 대달 셰샤 대잠도 장종계 겐캄 망변 키치덥라 균퇴 텀진 댄디 체디 겐캄 닥용배 시주 튼규 체디 싱조 망조 타니살 겐캄 송종타 버발 댄뷰 나 슈스종네 지신 송종 라 레네 여부타 지신 댄송라 겐디 여바 지신 파르는라 라체 여부 제체 여부시 ngara lo khomo yuk do tamna kur song tha khuyo ju ti so gi le den la shu be pho yu gi ren wen chu dang song jong to ba ma se kim jang gi yong ba ya den bu par to ba tha yin kham gi mang bian si ju gi xi lin mang zo la wan ji ken ba to bi ji la ji zo mi di xiang gi tamra dak jong ba to ji ha ge gi sa gui ba ti da xie xia shang jong gi zi du dian bie pen jong ji ding ge nen bie zu zhe ma la la yu rim dian bie ngang gun di dong we
1: 这特地总塔光不减的总所制度点别重视组中给批准别村了党队穷我塔云南前九国内制度点别重视组中塔对面苦有举止重视各部列东界老军地当我举重视给监看南部军队列数千年重视给监看塔界也让当二位塞部儿求有时据去年不穷的查下塔界州塔监看列不穷的米斯尔迪瓦克明二配托监看松中塔忙做列东据去举话米里团结界
2: 차용내
0: 센트럴링게 샴랑안주 무투체 개용계 원퇴시림 당전조기 시지 천년 통계 인지 통계 처입체 딤버 통주 비탑담규급의 팀좀 거주토 텀진 전종 댐부드네 사드의 피게라 튕기조와시 크브시 세나이옵쇼
2: 진대된배 최진인 인지 통계를 처입체 인지 통계 딤버 통주 당 지부수지 체링 남게 키 지접수지 시진핑 키 차네 마당자의 개용기 원퇴시림 당전조기 라기리 티 랑싱 갑티류 나랑 심규 체메 팀네 유링 심퇴라 파답티 시지 체니티 나랑 직부 민바라 나조 팀바 총주 당유타 망초 용기 퇴문기 배전 체배 되부시 지 체링 남게 키 라키르 뛰신토 개상 퇴배 되다르 셰부시 콩기 셰바다라 팀바 총주 만당 라키르 당유체 레레 취외 동링키 당타 총주 냠디 벤저키 키보 고급 총민 오동네 응외 디기기 당 정조영기 미세남 로직 심지기 뒤도 규비 튼지기 당소 조낭탕 중재 망부대유 직접수지 도답 하루숨토 나조로 토구로 삽시 남기유 비징 미마 초간침으로 직접수지 나조 정조로 니자라 폐지에 강조 총미 꼬로 간지낭쇼 시 정조로 7일 로마타 지링남제키 직접수지 토구로 탄 시지천이 유미초로 캡자체 유시
0: 真不重组罗州长人给重组他用到了亲密地区当作用给你这类心术极度低头的穷月替习近平给举人车给人气加松给那天忙不习来这把他忙做出来当执行罗心集团给乔瓦主别车他去穷月不习的 根本没到热度些对重组难给根本没到给增重开拓越过我云雀没把出家哈江退不越铁坦切记增重开拓张着切把坦给你张四切把越过给级别上去各去打用所给两波盲图修清清越铁你沿用三年卡给重新给人类越过撇给给越人车用铁马车别干年级人原价真不重组当组用给
1: 吞金角外人电土地去最终蓝色了点呢，是人家干的他的抗力是特别重要。到我眼前当了少年，老年是松人，真不重组空大。干了人穷重组人电土地去，天边西日。到我眼前去这部已经动过这他当元节那天天经过我他真正可以给张着他这蓝松用去吧。长马头上头西扎过我他，米托托吞月节七个月。
0: 吞大铁大重尊呢。

강캐리 디기 소마나 강캐리 노디 양기킨 디기 남양 조비치 나이 민디 키레뿌 녜양 코냐 前边一提龙脊大不如公边了，身边感觉气节难免错了片。绵羊过年就过了，着急，娘做面的样子，过年错了。

0: 아니 시계지 바남도 뭐 이제 두바르 쇼유베 아니 그게 전바 내려든지 제시들이 주지
1: 넨체
0: 야
1: 너는 당이 메라
2: 얘기 담아 주르베
1: 넌 소체 하리나라
0: 바가 노블라 땅 너무 바마
1: 넨세 너랑 통지시나라나라
0: 넨세

0: mizi gebe chuli yan mizi rintan chi nigri samgil ta ona adi da bu mizi li aji dar don te wres shubi na ta ngan zu tan da cho ha gebe ji zo nam bi yin le o da gya zu chen bu do bu chi zong bu bo ge din de ji li ya bi shan nan duan di gan li yang ngan zu mizi ge ya di yin le ko ran ge da chu chun chu ji li ya bi shan nan je ji dar kan de se dung gyu che go sam bis din de ge ga res nu lu ti shin nan je ngan zo ya mizi chu ki ta ge du di ge li ya dong ling kan de ji gu mi gi ta lam di 总部被他让人意给把名字出去，该局抢当给那不定着，可是呢，要不起被村里下下。况且一年来，他名字出了穷外团大仓嘛，俺就是没那么多来穷外些日子。今天天晚起，他米顿去年嘴里啊，甚至记得不讲不疼。当年星期三看看这几期节，的看那个他名字出了也穷白，当年一年日，吃完上不看这车比呢，名字第一年来，提了提顿去，更多钱不是。 用过有的松下了，被查查这虚伪呢？松下落去，十足难看起，估计松下忽然问的查查比那里，落那冲突，看起巴拉里亚的，马脚、铁里亚、拉姆龙门冲不起，从来铁了旁边牵不冲动啊。第一件别的忽然一那里，陆军准备隔离呢，落这内马啊，他吃点吃过呀，听这个内巴就松下，忽然一那里个丢丢的，没心大咱的老子，还是那了吧。 马屁人屁，听这个年代是这段了。听这算账，忽然级别突然松懈，他个都侧面扬过冲账。DW连王给队里那里，忽然给心血结满车吧。逻辑心结疼，忽然别大个，连腿那么，俺为那个把住边。听这就是啥了。咱们队里头，俺三不包零给里啊，跟着徐阿姐约。可是，看那里啊，DW，俺还是呢，那不听这些龙语边呢，看那个，忽然能心给俺还是呢，动力难突不到。 明天俺老板堂叫俺去，俺还是那一毛钱学过呢。我那这边呢，俺准备给外国人处理呢嘞，搿都拿错车是吧？人家就算账，但俺连我那车啥边呢，他的地俺还是那忽然别处理啥的呢嘞。我那俺觉得俺没做处理啊，你们几个拿落车啥呢嘞？逻辑拿落车啥呢嘞？但人家是可是呢，大把俺吃完了准样呀。
1: 人家看不着，每次处理呢，那个都拿错车个月子，俺做可能也别得接，人家各丢丢各都车呗，俺那不得个，俺认为俺叔叔的田里呀，还是那，当年是南街，没退丢丢别呢，点点看那里呀，嗯，每次人谈起你个是怎么个了，我说松下忽然我那吃下边呢，来拉上水面谈，转那么点呗，啊是个，顶着就月子。 俺来前松下今年看去，恰恰他给穷啊，忙些一年来定下了呀，忽然给的，偏些拉脱下了。搿边古些松下堂周围先去，给住去跟去，路穷忙不用死。搿边头一年来，古些松下堂周围，明星大个在内，但是老在讲你去住忙不一年，但你老去住忙不起，越是不记得是罢了。可能是来忙不起个，他人一个年代了呀，扛着起呀。
0: 大概是呢，闲了呀，差不多堂堂的星期，接触了呀，当时没讲呀，听这一年嘞，穷多了。听这算账，大概对对忽然给老在讲着六十万呗。工作一年吃下边那来的，我说松下对比，有的穷外中这听这，他们多了。总不包括让我跟我那吃下边那，大概让松下。但每次出了，可都看这些吃边那嘞，人一个两万堂，那个别当年吃过不来的，扛着堂，一亩吧。 日他去吧，等着早晚的那玉米多，木头看那个水果能给能给，吞大他家呀，他能新去看了呀，中南去三个季节，运气没把火最难比呢。他虽然你给面子啷个提，前样是够土不热死去，总不包括啷个一年嘞，等着松下。作为可得记得记得去，给我有呢，提得提得去，长点疼，当有米露给，用作了看他起手吃完药。
1: 当然是了，俺就参谋这轮不脱了呀！但人家来当这车票够不赢呢，那么上可是呢，等俺可是呢，搞两只车我也跟咱看的呢，什么老板机呀？他呢，参谋看那个新疆那路说是我没去打那呀，那对你这车谁不记得？总不包括俺那车下边那里，停这里呀？他可是呢，扛着大点这车嘛那把，可是呢，马对边那么久一年马点吧？他呢，他可能给看这送有的是呢。 面对被那么久停车点不赢的，中途几大招玩，是不是嘛？忽然给他的，竟然给开始，面子拿了拍街堂，快车停车冲头的，要这动力嘛？那么就看着那边呢，特别讲的，突然心情间呢，人一个内部的二位，他气度了呀，这样停车就过来一次去，松下，当然了，那车队制作点，看个表现，动眼拿错样样。 티다니 미제추 파르체당 그도 용웨 규림 시리 또 화랑게 이네레 수수정니 비준 샤제 언땅아리 이네레 가레스니 지조 디딩리야 공부법네 제다 동연나 소닝뉴스 티다니 더 미제추기 파르체당 그도 용웨 규림 지리스 다키 정니기 네법탕 강엘리아 강르치투 된다 직경람 몽총마뇽 원장 림신 레왕 탄링탕 샘타 장마르 제디 레가르 슈베 참티네 다기미지 카조양 교르송 다코랑게 다그란 손샬 니급드드니에 강엘리아 카르치드 대회경야 자와디 람노 모총야 아 림신 레왕리아 탄링탕 샘타 장마 제제 아 강에디게레 넘버 게브치드 좀바이나 코랄이네 레미지 카조치 교르송스 제딘제 아 친구나샬 치수 치텐치드 신내 용와 딘데 시총디 다기 총대기 미즈니 대출을 전문시비시 인용 통원토 디니 군조기 달라나웨 모차르치웨 미치 원조 조양시 제도 더호랑게 다란 손샬던 수수르 니기 균용웨 미즈는 부디에 두스마 치젠지 다 갸로시게도 좀바이나 신의 소용 적근데 처음레스나 다 나르 총대기 미즈디 안다 메시 대출이네레 전문시비치 딘제 딘데용 시리 자문시비 된다는데 최 시리바 급뒤도 이내에 퇴근토 코나리아다 근조가 르니리아다 모차르치웨 미지원저 양시 나마다 잡도스 딘제게 카레스는 샘캄지 기제 코란게 마르웨 르니기 미지 진당디 도부치토야 딘제스 나샤 게디 다기 미츠르 차완람주 코나 중심 파체당까지 저완내 용마고이나 다기 배준 르미토 르니기 심라 정달 치미시진 폐지르 미신라 삼시당 동심 냠기 미도 긴식도 교르니 다키스 코란리네레 급두두 총두기 다발라기 그랬으나 총람디야 우스 총비는 코란리네레 딘제게 강에 마체두 다티 강에 디냥마고도 코란이네레 직체나 양 그랬으나 폐지 미신리야 삼시당 동심 냠기 제모토 기행기 미지 차야기 닌가 요리스제 딘제 손샤 대달 민연내수 진제 양강원신 인용 강라치의 미룡라 방향순 미룡 대례도디 대내디기기 미중원교체배 특조직 인발군진난구 탁산지일 但三不光听见一年来那么久，作为处理呀的人员里呀，专门协助当年新起，也可能是呢，每次举人处理呀，吃完了弄，没用别个里一年来看那个抗日党，顶着满那不接，把门上不接，心上满念不接，木头。yang kiran ki karesna poksam yine ji mizi karesna lembu gan yang ngun gyun yong we ta ding je karesna ta ding a thri ne zu ding de chi che bdi mo ji da tep shi ni ya ji ding de si na je kiran ge kang ge da ding de le number ke dong lin shu bi na mo ne da kiran yin ne le da sem gam ki nyu shi da ti san shu ya ki sim bu to be na da yi mo be na zla so bi le ding de le karesna nyu si ma ri sem ge la 总部包括人家一年嘞 学会的就不懂是越南街 明年呢就肯定是一样的一年嘞 因为呢 肯定是越南街越南街 而且人家看了蛮难吧 没退 可是呢中国那边呢 提来多少街 第一个 可是呢 没什么用的车别 特别难解的自闭呢 那你人意了呀 我呢 给不给没事处理一年嘞 娘娘同样一年嘞 人意给没事打完一年嘞 共同用呀 听这个 可是呢 텐텐디 털람 상고 체어리스체 좀보 보고랑 게 있는 애 딘제기 친구 난샤 딘제 손자 등에 조금 쉬비 있는 한도 고랑 게 가장 디나 소문난시 네버 당련 토켄티 메즈 롱스 주도 리스 당은조 단데 기랑 그래서 네버 컨데지 홍데비 유네지 야면에 기랑 게 다 다리 님지 나로리아 레로 바라리네리 티신키 파마단키란바라리네지 티신키 산다당부주 단키란바라리아 메기베 차완제 첸도카브지라 베차샤니 야메는 키란 차레리페베 급리야 랑가가리아 탄 랑가가베 네드윈 딘제기 긴제야 셈랑암라기 딘제기 네드윈이네레 체시브지리 두즈이네레 키란리아 다베지 슈킨 님비치 수제 야 정이기 닌지기 체실이네레 슈킨티야 딘제치 님디나로 키란리아 네드윈 딘제 체 yondo khabri kesi dinje che yubi ne kenan ke ta ne zu jik dis sim je ma shu ba li ya khares na kon shu go shu be zon bo bo khoran na shi ta ren ni me zu chu li ya to do chi jung khande che bi ne le de khang ra ma na ya tha mu thu kenan ke khares ni le number ge wa na je su su ren ni gi ta yu gi ne bo di thang len thu ba na je ren ni gi me zu di long su ju gu chen gu shu yi singe nam cho khong le ya khu mu sim de wen na si be pe ti ti le liu thang bu ti nam leng ge le ya khu mu sam zu thang zha jie si ji shu bi yi sham le ya khu mu zu mi di nam leng ge le ya nian zhen shu yi ne bo thang lin tu kian ti me zi long su jue ban nu ji di mi yu di de zha phe ben ne ci so ju ji wei ba er su le cun ne yang mi zi zhu shu di ni ga ge cha dang ji ge ji wei de ha shi ji na wei dan bi mi le ge ri du ji tang sa la ge ri ngo ri song ba da rang rang ki mi zi nang si ji ki chu jin ga zhu king bian lun de yue la sue bar ga wei dong ye tang par che ki king bian nam de yang mang bu shi qi wo ne di de bu mi zi la ji dar dong de gui sam bu le cha du chu wei ting

0: 치계를 쇼베 퓨리 빈드 남바타 점니 사초카기 퓨게 롱친 생겔랭게 공감사 단달랭게 추 생고 초베 리첸디니 편종 롱친 년친리 콘기 치초 퓨게 리첸 중국 편종기 낭세 리첸 내초 유고 리첸신 나남촌 얼균신 내초 유고 리첸나 편종 총와 가주치 나 리첸 조경 슈케 니마 좀기 생겔랭게 팅상 강종 사투 사초 강사를 열투기 배바신 미남갸 모팅팅기 준신타 천도 남바자외 매도기 최주신 남시 야구티급 단둔디 자주 우신투 최배 총키네 마튼디 仍충캄기 최토 조난 박피기 조환용류 체바조켄 미하자 망부요신 피프세 사천원에 타니스네 셰비기는 하세니 홀키 뚜룬타 딱지 초쇼소라 티게 캔텐키 조선 능유도 피디 총습기 초완용료 체스 유부타 양 타링스네 셰비나 닝체타 토가 시즐라 소소 내착젠타 이토원웨 정충캄키 리추진조 용료 체바 조스 요시 만남소 능군 레가 탄초웨 치초난 고코디 공예 쇠로 메베 미남기군의 셰비나 투츠키 콤보지체 난체 자주 우신도 추베 총기네 마튼디 정충캄기 최토 조나 박피기 초완용료 난디 칠리 유고타 양나 낸제리야지 피토비이나 今年苏国片道约不谈你年新看起地谈里啊片道千不有心年秋雨果里前期拿了书签错谈切了皮片苍面故事里一色拿若西许给谈特通切了皮狗让让起重民托不谈来给谈君土蓝牌土扩为面谈将问说能够把你们拿若西许给马赛过年年秋可把皮不一年推谈南部滚土蓝牌起重住电价铁了引起托南拿若西成归许给人黑牌土你就皮给撒切忙不洗了差不破在切入七年
1: 给把他日你我蓝灯没得我所有长蓝牌给定价了一色南亚体还将开钱不行假期看了我南极家蓝块铁咱们当能够成规学个人年轻如果来前期过年如果陪不蓝头给他们谈做不用为面对学个人我俩两个人如果太给切成卡机切成那的

0: 한다 이나 암두기다 메고 법주딘데 도스 수요체제 신에 아니 난주기다 암두기 사정의 망소디게 야 메고 법주나는 야 내가 치야 유해봐
1: 是吧
0: 나디다 야 용법어 딘데 유해봐 딘데 인류자 안 건조야 좋아야 폐제 주야야 멍시야 무슨
1: 딩이기 여기 즉니 암두기 사샤라 메건 법축시에 암도 종톡라 어디라 데니 가홍 바스글라 니톤이 히짜링이 글로마 양 암도 종 장목 총달 그 사샤라 장 그 향각 아테라 점저다 되어 미비킹 그 양 테라라 맹건 밥 쭉쭉 살라 숑바리 돌라테나 장 그 향각도 소 장우 그 만속은 즉 점저다 되바다 통리 퍼섬 쪽바 더 인기 소비 용공단 용바 베베 페지 심보 숑바 더 총 용거 빈전 페지 틸라나 베 미시비 그 펜톡 심보 숑바리 더 즉리나 즉 람타 녹탄 셔탄 노소장 우 살바 인나 총리크 고모 시역바히그리 시디세나 드로비 람타 두비니테 역바히그메나 저글리 총리크 고모 시타마나 니닌 줌줄크 고모 시타마나 섬리 섬노로소토 펫지세바 데리짱 조토코마리 던디모 응소크 사샤라 저글리에나 넘랑고 데바 니니에나 샤랑고 데바 던주크 람신니가 바르캅 야우니가 용랑 톡데달 람섬좀 딱무칸자스 그땡라 종양샤 마르킨자스 니데 두모 팀마마만 속참이가 좀저데나디 초바나디 니네리 니네마디바 때문에 시비가 야지 심보송이

0: Tini, Kengi Punjongi. Tini, Migi Nichola.
1: Single Hinge, Medu Konga ni, Hasa Tonkir Konki, Zonshi, Injin, Medu Konga Shivani, Shusula, Lumedu Sijinki, Ne Yimbena, Lumi Yulu Tokori, Sawata, Yang, Shusu Shen Shilia, Mama Yuti, Mizan Shiki, Jizongaba Chemoro.Mesen Zukjuji, Puwe, Te, Zongaba Chemo Choki Shedi, Te Gongmo, Sim Joba Chungwata, Dawa Shawe, Kungawa Yinza, Medu Kungyangar, Shi Sungbe, Medu Kungar, Shibe Ming, Tine Chung, Shigya, Zesudu, Tande Medu Kungar Zong Neyuni, Wome, Medu Kungar Zong Nesatan, Parta, Nisesar, Chayubshi, Medu Kungar Zong La, Yugur Chine, Mangbu Yubata, Tinang, Sijin Latuni,미 망보 페브세 내 개발 진식 임시 시진 라소니 메주 콩갈 존토 내 유바타 타시 리우 거싱 총의기 서브 토체 갸촌외 레 지치 시동 앞갸점 싱그 요시 지투탕 유튜브 급소 총잠키 사초 강사라 반게 미도 촌도 저미 나초 시그 유바타 我将其 용수 루기 유베 로달 초시 참견의 피베 유고와 망부 이왕 구 유시 샴러 디글레 콩기 사고바 스타라이기 메루 콩가르키 로규타 링네제라 경어 첨부 유켄 교외신이 스린라라 메루 스진라 최고 진짜 슈베 드버 피치 세난다
2: 토마 겐라기 겐란치라 모두 두두시 나로나 슈기
3: 나서서 녀밀라야 스레스기에 탄나다디 링네레야 가신이베 미지기
2: 나세
3: 나베기긴시
2: 그래서 갤란치랑 기타도 스트릭 랭겐데 시에제 문주 멘주공과 종기 나시에 생에 베듬지 지능 두가 다디 지베기 주름 나로라 갤라기다 지게 멘주공과 종기 네 칼라 샴주나 네 지유기 게럽 여러바 코나졸라 다지게 컨트리 슈 네 루주기 익세디겔라 직시 난제 단대기 문주 멘주공과 종기 나시에 생에 딜릭 좀 정도가 다 갤란치랑 기 멘주공과 종기 지 네 카르카르 요나 디 모토지나로 나슈기
3: 나스노소 단다 정기 잡주기 다 정기 용기 정확하려야 정수수 루규크베 테르르 지약을 렌젠데 데데 좀바 메드 나시에서 데디 리토 총브랭 좀에 미시스 지긴 겐키제 데디 리토 추베 기름 나려야 다딩은 조 조치슈 그나 여기 루규기 이자려야 마제 디간려야 아니 다리 고급데 다 뛴제 그 레고인 내 망고지래야 이 이사 따야 고급된데 중대 봐봐.
2: 그래.
3: 안 뒤지지. 디스션기 파주 첨부 파주기 튕긴디 유들 좀 봐. 나도 다리 레고인 것이 있는데 이제 야마도 되게 야지 따야 근데 고급데 라우디.
2: 뭐래.
3: 뒤지도 좀 이사 튀고 사고 중대 봐. 디간래야 아니. 디 대표님 미시 개인 강글로기 드네를 가신 입에 미선자 떠나 첨부 시제로 와. 지약래야다 논준 마요야시. 간토도 그다음에 배차셔는 맡아서. 탁진에 디게간에 만어야 다 맡아서 안 디게간은 좀 유기 서지기 내리 다가는신 차한테 보보이 내리 디게간에야 내가 전부 시지지 만어야지 대대지 딕사는 건저 주고 간다 저번 매월이지 약 디 미유인데 지키제로 와 야부스도야 디다 안 치르블이야 루규기 이사야 야부스 샤야 랭기 디데 지키제 미유 안도스 지구래
2: 알았어
3: 디데 좀 맞다 그런저 디 단도 제러의 간격 균체 매물과 언제 제러의 든지 개줄려는 제러 먹지 단도 흉부와 계속 뒤그 균대 마셔지지 단도 쉬야 이때와 되게 영어 중앙도체 오나서 근데 시제도 세 다리 샹카 간갈로 친제 아니 디 수두시야 고급된데 총성
2: 알았어
3: 디 중배 날이야다 된다 대비 딱 두야기 장 용기다 지다 자배천에 네 강가 친사비 도스티 친제 레토른데 총벌에
2: 네 무슨 변조 건강라 그러니까 페베게 네여네 다네기 나로라 게나 키라라 박자 띵 섭슈다야마나 네기 나로라 지게 듄진 슈스레 카르카르레도
3: 담르는 걸 차샤위나 그러나서 루지 그 이자디게 때 간단도스 게라고 되게 마 데비나 나 개치슈 지그러 봐 이런 거는야 벽이 털이야 끝일라나 메봐 전부 취재 순서 건보 디 총서대 당한 좀 매종 가리도와 매종 가 야만인데요. 디 주제기 중간 다가인데 당은 시 넘지 디 보란 신원 당선에 단도 소 페이지에 단도 보란 지진 범도 tanda shiongla ya tanda disagra minju chambali di hen nga zu te sonzen ge yab namzu sonzen ge yalong chingwa dagzane porang zu pyo nanje chepsi ge gogo te zirwa zu porang gyama pyo be di porang ge jishio yu dewa tanga nashi zambu nyi gita dine chuja sonzo gambo tanda porang tanda chizin bongdo nala ya chongurwa mige gyama di yin di zomba zambu nyi ge chepsi ge zin zeba gyangsa tā kēshēn būshī chāyō rōng tēyē nē rōng gā, ān zī gyāma. Ā tā kāndē shēn chūjē sōng zō kāndō gōng lō chō sōng zō nē tēyē gyāma nē yā tīlē pē tēyō rōwa. Tīlē pē chē tāndā ngā zō chēp sī kīn zēbā mānggū shī tēnē gyāng dō gā. Rū gyū sō bā chī gyū tār shēn būsō yā. Tī mānggū shī tā tēnē chē shī tēkē tēng nā jī ān tēnē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ཕྱད མམ གི ཡོན ར བ ཚོགོ ཅིག གི ཡིན ན ལ ཐ རིང གོ མེ བ ཐུན དོ མེ བ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시고르와 디인디 좀바 시바 카숨즈지 정대로와 디 나트르글로 주이네리 다가나시 아니 예산날 코데비네르와 기간을 따뜻 좀바다 대다 대우면 주시던 저거 첨부해야 돼와 누메도 단 저거 첨부해 주상 안 좋냐 대시 대 마고지기 진주지야 근데 디실레송아 디인디 따디 디단 저거 예별로 좀 마고지가 수도 재미니 배자전 단단다디 디나마 예배 람젠다 또 깨라고 시대 메르시지 우진이 시제디 마고치 송급제제 샤도 왔는데나마 랑가라 통야에 대바 당은시 디줄레도 내시 차잔 지와도 왔다 근데 디 셔규그지 간가 네디주도 그런지에 대어봐 디 간가 손에 시 노제 숙대와 당은시 취제 그 숙대에 대바 딘데기 슈스 마고치도 당은시 디단 잡아 유야로 뒤 단다 매주네 톰베 지나치고 쓰네 톰베 잠마르 시지 단다 미게 템베 공부실레 디 루지 시데 시심베 디두도
2: 단다
3: 미게 템베 파무 공부 디나레야 연 잠마치도 과 디에 연루 매주 시지 단다 요르 시지 그나 좀 미게 레 내셔다 마고 시도 스티나샤 내셔 디 루지 나 데미네레 르 매주 시지 디나마 타 보달랄 가서는 내가 피해별로 유열해. 누구한테 또 상해하는데 심주지도 되게 강강한서 뒤치고도 와. 누구한테도 거야 좀 전데.
2: 언제 종교로 가서.
3: 언제 종교로 가. 종교로 간다 거야 좀 전데. 도마 보나보다라 샹데. 얌 먼저 뉴티오만 뉴스지기. 부진자가 패드 미게. 패드 좀 봤다. 누가 결로디 데리도 와. 보나 샹데 근데 아빠도 아마 고치다 되는 거 오라.
2: 나
3: 돈 쓰고래 돼. 사돈사.
2: 쓰고.
3: 되는 거도 좀 담재 주도 먹고지. 대치대로와 대치선나래야 아니 추차로다 도스 대 누방의 추대게 도스 차대데 단다 메드스 진다 드나마 피그스 제도 잠바 대망아베

생길랭게 티링키 내초 유고 리첸 순점 당하시거니 리첸 십시 천군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니 랭게기 안초 리첸디 센시 남바 토차나 슈거니라 캐시 샘보보 캐랑 키퍼 유투 유고 년제 슈세 작전 내 개발 젠타 유고 키 제공 믹스 젠 야는 유고 키 신지 소 유비는 이토도 군니 내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교 그 슈거니 생계 내 무투디 디그 칠럼키 리센션다 세나 엽쇼.

0: chizong chi zai ki du chan sung ce, gya jia chuk ju rib dun ye mei sing di yu zhi. Gye gab chui ting di tang uyun lian ka ne bie wei che ting la xi na, ma zho ki nian shi gong ju chi bie xi zai men zai ki gui gong te wei ya gwa gong chi. Ke si, gye gab chui ting di tang uyun lian ka ta, gye gab zhong lu su ri men zai ju, gye gab rim kuo ju zai ki, nye dong gya min yu zi zhu lu ba men gye gab ki xi zai men zai ming shun xi ba yong zha chi ba ta. 进度古别次近年的松拉达切个云不是巴马萨别民书拿免责日顿家古主口皮独入切云不是在古免责他今为免责日习家顿主顿主他中路角免日松家角别云不是建用平民娘做所参不主主给你推打都占地路中切别落个大了去给顿落起托年参路切切别 年冬革命出资助理亚森给级别，基层协助机构了，年底头规定七百万岁。啥子卡他七百卡起？西路七百塔，云库七百，刚年预备七百所给国库明年，控制拆过塔，刚年甚至如果这个年头他就起落起过别，那就等于不是。人年他如果不可能从未行进度。
1: 年冬革命出资助理，改用给亚森人口人力塔，如果再去推测过错不是？第一，啥子卡去参与他村长主席，参谋班长了，招生出身，习总如果了，许下心思，但最看了过我所给国库平台，人力如果去再去提个天，送这拉比给他，再去可是国通主席他，请阿多拉追个不是？ 中国农民内裤级别农民学习的内裤，肯定去追求最出版。车载拖尾农民问的担心，肯定你没了。货币塔、河南、湖北、陕西所行进去四个月卡级了，车度破数月别。急忙给，查过车脚前的别个送的，车载拖尾囤这么大烟呢？车载拖尾过滤我，骑驴头规矩前没人喂，前规前有些。说的俄罗斯革命那段去肯定三十八万些呢？
0: 以色列去，说的俄罗斯革命那段去冲击，发给米。以色列呢，赠送钱币，巴勒斯坦去阿空拉，趁着前途就没事。俄罗斯革命前，卢比奥也肯定三十八的，甚至特朗普天天给做了两阵的，是凶去。你是不是想我？我住三大东院住着的，叙利亚的呢，激动人落了，叫叫去见几个给民团那呢，确定七个人是就有些。
1: 俄罗斯领导局给俺的时刻，代表去肯定这两年交通这么一边呢，俺的天儿，年底突然说细菌气味明明那么久，结果破呢，农村出生人了，多根跑不塌，明年了麦根破雨解决有些。可是，突然那边人家就认为得病起来，若叫入看了，他去准备结果，人家就拆给牛身，他当听头错不塌，来这看看起来得病，若叫入看就。
0: 让叫军人别急救归东，若叫马拉那就有些。天哪！熊林镇主他确定面具，陆续听东说给刚才的日期，若叫入卡区域别，将用去全忙不贴去拆给牛市若叫给东家共同有些。老大去进的出别等就呢，进的准备当归盘呢，最拉几对托最初给为推个人。第六，你们从二叔想去。
1: 最低咋当啦？最没吃松啦，最初给我留有些。他的最没吃东西怎么最初给什么他？最阿么他最初给长伯尼个俺路来没有些。你对初松总去双家给那样越南前途得些不吃零他，人家日本集团大姐去过做的，你就有个初这给人过的送来团别有些。谁能做？天地干么个生育，你就去查。
2: 你看你，
3: 看你，
2: 群众拢听年轻人讲，来见拢听伊。
3: 尊重他，拢听对。尊重他，拢听对白。
2: 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子，第二期，我们苏里马尔信徒，每次迎来都卡拉冲。
3: 恰恰白马塘村边。 中日古在端木地，新开超过两间村，眼望级别算是不。
2: 尊重他，农村都开了。 怎么种汤龙井对儿
3: 杂志党电别新开连接公告上定地李先生二日文龙总开嘛还能开了起让他们总理给南边团的战别增重人车你给出外那么大的西北西平龙年票改度破旧党总计杨俊杰修筑应变三西月票提人天界今年那么多表演呢你给出外那么大的西北增重给留西北的人三个天界怎么种人这年纪出外那么大的西北怎么看嘛还能开了呢突然就过别咱们我才见识的突然你说别八面村这些都自行怎么能建筑用意电器没对起来当蓝天准备自我是空气厕所了江北同行堂文南堂日外了日外行对机机构一级谈话长不堂空气刚一切色堂让心对外本人党昔日的闽南哈列语不是，还能开了去，每期每日讲空气决定了牛肉热度才行南北照的，空气那位没退讲空气决定了年纪系统样的用数抗内语不是，我给错位南北西北怎么种地呢？文龙嘛还能开了哈佛的六十七名六十米百六种难度怎么适应不的？记录七栋古街，证明你留大瓦西北内国站的，平面当清仓给土地级别拖度过境。记录七栋古街，证明孙留大瓦孙伯的按数不准切不是。总体别满你了，二日各批人年别查过全国都切不当。查过当土地级定度按据给没多少天气更新，二日突入土地级别别的解决多，贴贴你。咱们总是陆续定给咱们去真的拆完新日期，我就结余了。而且常见总把不马克吐完那讲，定着好像全部能约不了嘛噻。假期如果不参加，参加休息啊，女呢，请个就在他的派对上下面不是。让咱们给总旅团呢，咱别咱们去抵挡，开了去让路你修自己空气错位人员，只约把抵挡团呢，提点偏松错不得。所以你们退吧，退了你不接，让他们总是出去躺在球不踢，总是贴起冲车呢。罗素也想都写不来，先把不怎么样买不是。太阳还能开着，让罗几当罗几了孙女，你几不识破呢？没写当那些学罗的，天气跟着孙女讲学呢。文龙国孙记下边他们都进别，各批人梦醒丢了，绝不真伪。连忙就得拆完新了，就不是。原地苦心别接电梯难度，开春上松给原地毛驴准备给完新年上么？按年三里分机，长期当电信，恩居人了，千里当屯别，特别车墩上百瓦的。基础托给南家的给完来了准备，给婆婆桥都去吧，还将忙不夹脚特别瓦多，还能去，别的不拉心吧嘛些，拉不着钱么他的亲的。英籍的、法兰斯的、加冕的、格里斯的、拉丁界的格里亚的王角星，原点努比庞最准备拆迁总开马当，罗素开迁的扩盘托巴的球。空气，二里宇宙卡当怎么能给这个忙不息了？我皮囊呢？原本罗查日贴在门外独立的国际时报，原本偏的当，罗素拆下了皮沃的。怎么是不明白这个书上我觉得全部脱不了吗这个忙不思想期间我觉得对我切入不是这路切动过给我们的路年轻的改造机还能开了几路西北切过样别我去红泥怎么建筑军堂他把度王不军舰军旗每对切入党六种属于的球队呢而以朝鲜总部马克图文旗退入中国班出于证明你穷了嘞，今年拿破仑他，今学呢还能开了日子送不样，同样的那不行是。下面天今年还能开了日子不当，平壤呢票价都破旧当，总之杨俊杰区别，让咱们总理给那边团的长辈尊重人者，你给作为那么大的西北留西北的三轮呢？你行了，你给够的破 kumu shibe tsi di ngay rangi lu le kyunbe bangre gi ting to daji. Kwe chum ki nang tu lang ne izi di yu jibata, in di nang tu shibata. Wa drop di kwe chum shiba jie gi tsi di da chum shi ting to dagba yin. Tini ngay rangi gashu chibe rizi jik le kyun ne ngay tang gen la gi gabri cho zu kashiri zi gi yu la kangbe nang gi jala tsangmar ngay ni gi juba su gi yu. Yikchang luwa shimba chiba ni betip dawe wala kumbha kanki keba leme. Ngegi koji luptip chibe betip chikete te nangne ngegi luwa shimbe yegi zi la. Luwa shimbe yegi chik nina kabri ubri zidu mishik zintuba debu ga churchi. Tetar ngangla ngegi betip luwa shinsu. Shamla ngegi zhongdam kadu ni luwa shimbe gorti shegin. Tuyun hachang rinpu shiki nang, ngay la ngu shi lop zeme. Ngay ki lop zhong xindu nenden qidu yang, zemu zena li lop zen chokbe nangwa chanyo me. Semu salifan la ki, ngay la jishik lop nang rong, zhong xindu nyanba shikam. Nyanga jikdan jane, sebur lop nam giyo. Ngay ki ngubu kangshik la tonan chema ni la, kongki na chuma shikdar ngay la tegor zop gyu meba song giyo. 大致给熊了中华的这些计划的杨呢那段康熙了这些连长加把这出过最虽难其实其实出把的乐给穷子给人来给能够人不确定难为我的你让提到中队切片呢结束你给陈述一度红绪了就是三母三分来给你让记了高瓦的继续了没被对吧苍马对难瓦的呢 Kongki longwa tang jidu yunri nangwe yinba yangsi. Kongni changyu ki rengxin juibar xindu ke la. Chochu mebe shibje tezo kongki raksam lemde chokpa masi. Nge ki nying kongmar jangbe lupzen la shibshir nangyu dene me. Cenze ki shija kokawa tezo rishye nanggab. Kongki chenpu chenpu richedi kumba rimchui ki jutun ririxin xindu sunyam tuibar jie nubi. Kongki sungbe nangtunta, ngay ki ngam ngang shukki lunzin tukki hu. Ngay tsu dagbar chila chini, ngaywe ki kingbe naksibdu betip logbata. Lopchong chibale, kangbe nangdu zuyne duyometu. Ngay ki titu shibe shichar, tengxin ki lome, tengchu chitang, rigi gundrum ki sungye jibe, nakchu ki chichuwa jik tukki hu. Chiwxin barhibme si chibki wadu debana, Jik din changi yugu ngay la lopchong chawi yubi ngay bu kodion che ne. Ngay ki loku ji nuba ngay ki tsor. Jik din kam ki changi tamje ji bar wetun ni teta ki chukut ti nam ri. Ngan ji titir ujitang, rinja mabu chokbatang, lusie limbatang, mito xie jing sungye jimba ji chi gen tamje ni ngay ki lopchong shu yu shi. Ngay ki dagbar lusie palmin linken Bebatang, Buchakabatang, Zingbuche Sungne, Nyingba Sungbe Nangju Di, Karo La Tenzu Gawe Geta Zhukyu Gune Dugishu. Chechu Busopso Tidatang, She Shinbe Singbe Ki Kengbutang, Riki Medoatang, Gyasi Medoatang, Medo Mumin Tidatang, Singbe Ki Zhukyu Nyingzijen Tidatang, Ashom Ki Dongbu Lungki Gyube Jasili Litang, 대이 로마 편준 투베 샥샥게 자티다다 네기 송웨 띠우 싱메 띵도 자사심바 대이 쯔베 쓸게다 대칸에 진비 자이 징에제 네기 롭종 차유라 마주르바 지캉메 가브리 남세마니라 네기 랑네 메토아 둠제 낭투 주기슈 메토아 당 자이 띵도 시바 련식식이 킹 반디도 갸스메토아 칼릴라냐나 미남 조아 렙두 피에뉴바다 쇼베 기슬룽기 쳬두 룽임메토아 축주두 데르뒤 진제 냠가와식 임바 수이 쏘르와뉴 메토아 토투 까브리 메토아게 부두 툼비에 부신 진투바 테달라 치르 유기 니슈 포아긴 루브르 쇼파숭 뎁치두 제바 네기 쏘르 네랑 가슈 임베 조사 현식니 제신 라와시 다와 듄비에 당고르 레마니라 不以抗为
4: 내랑
3: Niki chotu chura zigbata, ling tian junba, zil chowa, zangbu sowa jie chiki yula, teda tamche gyo chotu chedu yinbale, lopchon chiki yunang chanyu zawa neme. Samu salifan laki, ngay la rangja ki chishin korwe se kola didang, teyi dengi miritang, sawa du bebe chongirdang, parme du norwe keglongdang, tihin Demgyudang shusui ngozar jen shenda mangbushik sungbar nyenshin, ngerang tsarna chechirpi. Kongki sanya ki ngela sabja bursu jen shiksu nangwe, burdu tebe rinyawa ta, gonggong ki lungshur ta, kyakyo ki chu jela, ngeki lakbe chang chokba jela, ngerang hintu kabushu. Wendi se kola dini sekyu mangbu tang, loja nisu iwa ter ngerang go mongbar kyula. 대이 네게 시자 윤디 종두기 로야 치칠 페와르쿠 세모살펜라기 세콜레 콜라 지시에 은숨도 나와더부시 제치 티구망부 슝티다 치티 쳔바르 제바다 유구망부 로자니 규베 세콜레 소신 쳔바르 제시 기다 탐지 은숨도 나외 다자 민남기 주규기 고르링만 니라 골골니 레직도 제와 틴자 하자 망부식 내기기라 잘 내기 다동 톰가르키 링니 장마를 직딘 인샤 치기 장직번니 하람 내장 메가웨 루젠 버시티지 장직버스루에 세리티라 내랑 토만니네 가부미 세모살펜라키 티쿠르 무디 규데 내라 장가 작단 름나와다 공키 자이 쏭마 징네 내라 눈지당 치지 렘난시 제칭의 주지 징마사 공라 내랑 순나기 닌다르 지시 대다 주지 내기 뉴로원니도 로티 박비나 로악다 제네 제모제바 주지 대다랑랑라 내기 수학차 리그바당 깽의 리그바야 르지기 남베 토안에 장바인 탱식라 구십시기 내라 교토카시식 그룹히바당 콩기 체한다 지슈와 내게 다다 지내대 대다기 최도 지금 신도 집에 내 집 기교도다 덥자기 들지 세외 치두 차다 대신 초매 지기 깽외 기교도 양치 교도 대다기 내랑 나위 직딘라 신도 치두 기르주 대다르 세무 살리펜라기 내라 젠센 지그룽 텐주 고르송바라 내기 류기 퍼부생 신도 내 Titaagi mingtianzu nyambu mela bèyang medishin. Titaagi dèmè nàgi chèdu kangsar gyuwata. Xingdong tèmbu yegachani sè su chèjin. Tamar yi dèmè damrè nangdu kukyu tükyu mebar ciyi duchi dongbar gyur. Tuyun hajan rinbu shigi nangdu ngèki melamdu simjian yamasu tita kona miwata. Njigrung tüngè tianzu tang tadè wala kyebar ngunse hajan tü. Minam taja jinti gibu ri an. Sashi chimur niwe rabdu chowa tang. Mito nazwa ki pianzun zibe jenla. Shinge nangne nge ki diw ti mikje chakja nyambu takta du chakba tuxin yu. Ting xin xigla nge la nyajib xindu ziba xik gurnan genchung. Genla ki nge la luinin suakja ki kato nambar jawe neme chidara junsu sungbar nge ki zhuwa bumki nyonshin Nyanba maasay hang nakbu sangsu. Benna, chulip nyanma mebe unjam tsemo shigla. Nya tongyip me, tirangi chusin muti le che de nang de ti mo xing sang be jia ka

0: Shamla, Chinda Dunbe, Tse Ju Nintang, Pendangabe, Tse Nishu Chu Ninki, Namshing on the Shuyi, Jomizi Kanki Lotuna, Pendangabe, Tse Nishu Chu Nini, Resaba Santa, Rejo Daga Chani, Jungju Sami, Chujin Toa, Joa Le Sang, Tudanamchi, Mebu Dong Charbi, Nadu Tipshi Chi, Chidu Lungjin Korshi, Lala, Rucha Kingo, Temu Tipshi Chi Shin, Chelungdang, Chanshata, Shaluku Tu, Chelung Kor, Nunupta, Nubjang Gula, Lungbudang, Shi, Koyubtang, Jonam Shile Kune, Dangwe, Namshi.
1: 天天切莫
0: Nindita, Nagchu, Loga, Shizi, Hasa, Nadi, Chamdu, Wiguta, Changu Jela, Chava Chuo Pabuta, Ducha Pabu, Saja Chasela, Chava Juo Pabu, Tiena, Medogi, Subo Maui Sagutu, Chava Juone, Chiwe Pabu, Timi Sagula, Jim Mapcone, Jimishi, Nam Tipu, Saja Chasela, Turja Pabuta, Ducha Pabu Jeshi, Shamla, John Yongi Chong Gita, Tondi Zo Kaji, Namshi on the Shuyi. Tessa, Chabachum Pumne, Rimshi, Tucha Pabuta, Trezel Mashu, Unchan Jungata, Trezel Toshu, Unchan Zang Park, Sumbruzer, Chabachum Pabuta, Trezel Mashu, Unchan Jungita, Trezel Toshu, Unchan Zosum Park, Nature, Chabachum Pumne, Rimshi, Jucha Pabuta, Trezel Mashu, Unchan Dunta, Trezel Toshu, Unchan Jupun Park, Pagip Chula, Chabachum Pabuta, Trezel Mashu, Unchan Jupita, Trezel Toshu, Unchan Zosum Park, 내동출라 누블라타 폴라 르부숨네 시파르케교 저제마슈 앙창 구타 저제토슈 앙창 니츠숨파 부신라 퇴자범네 림신 차부초 법부타 누블라타 폴라 르부시네 나파르케교 저제마슈 앙창 주타 저제토슈 앙창 니슈파 현재 두자범네 림신 차부초 법부타 저제마슈 앙창 둔타 저제토슈 앙창 주든파 암도 차부초 법부타 저제 마슈 앙찬 듄타 저제 토슈 앙찬 쥐앙파 덤슈라 차부 진오 펌니 림신 차부 추오 펍규타 저제 마슈 앙찬 구타 저제 토슈 앙찬 니슈파 소종라 차부 진오 펌니 림신 차부 추오 펍규타 저제 마슈 앙찬 죽지타 저제 토슈 앙찬 니슈파 터지 차부 진오 펍규타 저제 마슈 앙찬 추타 저제 토슈 앙찬 니슈파 딩친라 차부 추오 펍규타 저제 마슈 앙찬 죽지타 저제 토슈 앙찬 썩지파 포로라 퇴차 범리 림시 남팁구타 저제 마슈 앙찬 조숨타 저제 토슈 앙찬 쌩파 망캄라 남팀니 림시 짐망코구타 저제 마슈 앙찬 기에타 저제 토슈 앙찬 썩시파 조가라 남팀니 림시 짐망코구타 저제 마슈 앙찬 죽지타 저제 토슈 앙찬 썩숨파 보조라 차부춤 범리 림신 차부진오 법규타 저제 마슈 앙찬 주주타 저제 토슈 앙찬 유접시파 갸찰 남팀니 림신 차부춤 법규타 저제 마슈 앙찬 주여타 저제 토슈 앙찬 유접구파 갸찰 퇴차 범리 림신 차부춤 법규타 저제 마슈 앙찬 주지타 저제 토슈 앙찬 유접시파 팅지 차부춤 범리 림신 남팁구타 저제 마슈 앙찬 주타 저제 토슈 앙찬 유서숨파 초날 남티부타 저제 마슈 앙찬 응아타 저제 토슈 앙찬 주앙파 퀸질 남티부타 저제 마슈 앙찬 중이타 저제 토슈 앙찬 유서숨파 하질 차부초 범리 림시 남티부타 저제 마슈 앙찬 주피타 저제 토슈 앙찬 유서숨파 니모 차부초 범리 림시 퇴차부부타 샤라타 폴라 르부숨네 시파르게교 저제 마슈 앙찬 주타 저제 토슈 앙찬 니스앙 팔리규제제 텐디 넘싱온 슈차
2: 谈的你毕竟起却最爱不打打日。

강태리 디기 소마나 강태리 노디 양기키 디기 남양 조비치 나이 민주 키레비 녜양 포냐 前边 一天龙街大不如公园了，身边感觉天街那面错了片，年年过年就过了着急，娘们面的样子为你错了去。

0: 平常龙青年青年控，配给龙青年谈的龙青六七列钱输赢。
1: 那天空门那了，俺我不大些，你是因为大哥我不控诉，杜姐南西的一娃是男的，南庄的一娃是男的，七连西八的，看到这了，我的七姑姑玉门堂，天山的一大教堂主路，看到一面高了呀呢，我对堂这些书本没拆，大仙的山的大西一那呢，我的人家书本千万明细一百米七百高了呀呢，我对堂这些书本的。你在地南了，太阳俺做北极下界，我都选了这个的。俺做北墙下边呢，左边加东，西边都不东的了呀。恰村的下边呢，地土松地，坡窝热哒哒，大些就东啊东。唐大外搞不了呢，热哒哒，大些就东啊东。第二边搞不了呢，坡窝热哒哒，大些就东啊啥东，对不对？根据咱们西边占地土松了呀，恰村的西边呢。和我热哒哒咋嘛咋？谈到外搞了热哒哒咋那都怎嘛怎？第二边搞了和我热哒哒咋嘛啥咋？对不对？第一就这呢，别第二年了呀，恰村的徐伯英呢，马王第二年个搞了呀，伊呢，我就给一个的呢，就不得问的。谈到外搞了呀，伊呢，我就一个没说不得。到呢，黄土下边被东塘占得不了呀，恰村的谢伯英呢，恰在他爹不得。大仙给我其余一亩地，住不得。第一呢，黄土下边被铁大郎，被那俺做家东得不了呀，伊呢，东阿婆，热哒哒哒是东阿东，东阿婆，热哒哒哒是东阿东，东七，大个能先给东阿七姐，我不打个空是预备，因为那么长数不说说，三娃七不是完了，然后大个能先给中八婆，中姐。总把钱就不说，我不打三娃就不低，今就可能女辈三娃钱不得，东家养鸭的啦，咱们家养鸭的，咱们家堂东家你给搞不了牙医呢，我就个赔一赔一都修不得，赔一赔一修不得，我不当先你是以为，我不先点把就不得完了，嗯的，谈到外搞不给东堂总你啦，我就一个没修不得，没修不得的，我不打点把就不得，今就可能女辈，我不当先你是以为打点把就不得，接着。大哥我不能我就谈金就你个书本那边点不赢啊先就我不能讲我就你个书本那边点不赢不赢呢找你的要嘛的做卡的是呢恰恰他这边恰我赢不康熙推送鸡汤切炸突不说是去你个他就切不得别去恰下的你书本赢呢心结得不了牙赢呢忙白搁不了可我嫁他借的谈到外搁不了可我嫁那种就他觉得被敌人的设备呢你干了我就修你干了金就修过的是吧了第一呢这把包这节这把切这把得不我就可以给女辈我不打这会儿就不是吧了二把我能按照羊背下被那若娘是不得不娘都不缺钱被下在一些区域呢毛把的买的娘啊娘的谈到我的买的娘啊娘啊娘的爹不得看的买的娘啊啥娘的到那娘是不得查起他爹不得大仙给我几样的是吧了第一呢娘家堂娘婆你特地给我起个药的第一呢对不对娘婆娘妻娘儿妻子不得不进入我一可能女辈我不打死我就不是我了然后就没去背下了这个的本来一个妻得不了呀恰村的媳妇呢一个妻媳妇妻的恰恰他得不是我了当先给我妻子是我了当先给我妻子呢妻媳妇的推送我的媳妇呢忙白给了爬着的茶给我吃的谈到外给了牙医呢我爬着的茶给我吃的到那俺都背起了呀一些媳妇呢吃我不我爬着的茶给我吃吃我不吃鸡吃我吃鸡吧得不 我就给我一个一个我不打点个月呢我不嫌点别个不啦退出那呢退忙吧的价位天天爬着的查给我吃爬着吃着完了第一呢当然就直接是写不赢呢我不嫌少就不热点吃写不的了全都了月呗进去我一直修要的嘛到我就修完嘛的 家长我不打的，没一个一个点个月不一呢，我不嫌的，进就给女不可能，点不着了。家长黄多，家就票个龙镇三百八南个，肯定会切多。当然就是大县说是三级的，大庄当多了，我都晓得在呢。我就谈进就人家学呗，被忙起话子，听大家想不得。做客的是呢，家就票个龙镇三百八南个，我送的话。 谈肯定会切多的，是吧啦？伊呢，俺爹别的个学姐都开始学过了，是呢。大先说是点白扎啦，我就谈进就学吧，困难一百，吃苦嘛的，是吧啦？搿不是，他们个点白养药的，搿不是，我就个女白点白养药的，搿不是呢？我就人家男白谈的点白药吧，搿不是呢？进就困难女白点白说，那么几的药的。 别的个学姐，天天西北一娃切骨头汤，西北什么些切骨头呗，过了牙龈呢，啷着准备切多？俺提到我的书本页，下面啦，俺我不当先你是以为我不嫌弃控诉月呗，南站的一娃，其他个男生个过了牙龈呢，家就票个龙镇三百八那么啦，我的书本页，我不当先你是以为我不嫌弟了样，广东我的书本能行，连什么语句我不啦，我不嫌弃绝呗，一娃的粗呗，男生个一娃，总给吃呢，俺我的汤这些书子月。 第十个月呢，下面俺就其他个那些糖包，到底看着我的水果果的不是呢？看到我的双生不能行，那来什么有给我包？吃完我是就被洗涤了牙龈呢，我不嫌洗是个这是，看了牙我的水出不着了。那俺就用那白鸡下节，一些水呢，装杯压啦。 开开是吧？都不被人家去下架，俺都一些学呢。抓把的七八包银子，我不打的。开开是吧？给的，乔爱明的，退送的肯定的是那忙吧的，头我卡拉给的，谈到我的，我卡中给拉给的，第二把卡的是那，把我卡拉给的，是吧？那第一呢，我不打三级给打了。 退送给哪呢？退谈到我的交过个月了吧啦？要么呢？退送给谈到我吃完明天当抓去，打工我不拿命呢，三个月了吧啦？那我那走路的能行家姐，抓把的来呀，还是老古话了是呢？给我包，是吧啦？给，我卡着么给啦？给我包，给我包是多少呢？七八包的是吧啦？ 给几十多的呢？广东我的书本七八的多了，给我七十六百的呢？七两的多了。到底书本呢？提大个，我不当先你是以为我不打的，十二九八的广东我的双十八能行多了。别的来呀，恰巧写不赢呢，我就没有一期，我不当先你是以为。 打十二九八的完了，到那我不嫌，现在肯德基了，可不可以玩的不是呢？当些你是以为我不嫌你，连什么语句我不，要么呢，吃完我是九百洗涤了呀，可不可以玩的？到那可不可以呢？空都下边白天当日底间我的书本呢，开的嘞，开下的压个干了，给压个开的完了，脱不得嘞，打开的来的。 开的卡的是呢，有句我不得，开的卡的是呢，吃完我是九百洗的嘞。那俺都底下写个来，写的空了，哦，俺都打一句不写白个不来，来忙不穷不得了，咸阳松就把写白个不来，来写的，我就可写的穷不得了，松就把是那的，要么呢，那么你把来是吃完写白个不来呀？那来的，我就写不得。 个地段写白来的，他的地写个来的，书记不得，哪记不得？伊呢，今年你个电节特用送你记不得？来是吃完来的来的。 다들 대시에게 내섬 유중업 시배 레디에 레레 이내 레디니니게 땡제 퇴디나 용수 미지버데 로알라 날 숨주바 시배급기 레스 차와 시배 레디 컨데지글 고고와르스나 제바베 차와 강시 집에 내섬 유로 고고여바 배차샤베이나 낙제도 신제 시배 낙제 진양라지 다세세게 진양라디 다가는 신기 신배 신라 사변 덥시배 급기 신거디 류젠탕도 류젠제시배 류젠탕도 불야이나 코어와라 디나 레스 차와시배 급기 레드와라 다 레스 차와시배 급기 레디라 캐주지 요리 캐주지 카레스나 라둥기 체디나 슈그레 다이원디 다리 대시에베 레디 카드에서나 저왕원수 주배시 유중어보 야마나 난도 탱아 차지 타디민 시에베 급라 차외 민기 둔두 강한 강지 자제 신투베 시제 주발라 빼나차샤 강제 강티 시두자네 강지 저두자네 신탕 이기소소 임바 도투베 레섬 유중어보 딜레야이나 고구구여발라 디레야 카르스나 라동기 체 슈베 스디 요마레 베나차샤 이길라 지 따라세 사벤라 덕 세알로 속바 자웨 스 요마르발라 체다 찍라 라동기 체 주바 탄 지슈라 라동기 체 미주베 케바리안 요레 로알라 체다 레세디 다지바 레데 티니니게 땜베 튼디나 용수 미직베 튼이 임바디 켄구그레
2: 今天那么做公共上当代天南村新新八天的平种龙井年轻列公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种六的前面给人七木啊七零多几拉年培给人打坠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拿有秀
1: 第一个不来啊，我不现实的，红了我的双十不能写，来三，有句我不，乔安我是九百十的了呀，我们这七个过的，别拿装备压了开给，是都在那开的了，完了，脱不得的，第一就在那第一来的，第二我们这七个过的。 他来什么有用我不设计给他了呀那就是那那就忙呗乔文明堂多节塞古古尔巴了塞不拉就学不赢了空都下呗开给西北北京的恰村的西北那忙呗各不赢了头我卡了给塞就罢了乔文明堂多节我不先给他那塞古古尔的 到那西北塞上塞路的肯德基的时候那也得躺到 답디지 모르시고 알아 다 마음백으로 중에 더워 가라 개시바 처민디 지레야 있는 파에다 차세게 이기디 자제 세고에디 개주드데 다 둘루 디능신 자제 캐라야 나도 자와 있는 캐라야 파에다 차시바디 자나 개자세 차우래 개자시바디 두바티 카루코브드베스나 개 양마나 토브디 코아래 로아라 딘데송도자네 개자시베 개디라 진죽 더이슈도자네 더이티 뭐보 당시에니 낭네 뭐보 시엔데바 죽어라 문주머니 더이기 뭐보 시엔데바 죽어래 빼디는시 나도 문주기 이기 시엔다래잖아 디그제 빼나 탱아 나도 롭종탕 모두 슈뇽베 리다 응원더블야이나 버워 랑아다 안나로 응원나 파야다 차 댄쥐 잠더블러 버워 라자다 잠아 잠 파야다 차 마니 꼴더블야이나 버워 사깝다 까나로 꼬라 꼬르 파야다 차 꼴자 다가는 신기 땅게 망남 둥에를 쩝 쩝아더블러야 차주는 시업이나 버워 사깝다 까야다 쩝파 쩝 파야다 차 차장 둥더블러야이나 버워 다시

인 가다니게 뭐부 닥셴이 난네 뭐부 셴세 얼 죽을 와라 양아도 못이제 빼샤나 디그데 빼나 타과더부 어 타도 못이나 티 파야다 차 어 파야다 차가 차 파야다 차 나더부 어 팡아 팡 파야다 차 시버더부니 뭐죽 뭐이 어이기 뭐부 닥셴이 난네 뭐부 셴세 얼 죽을 와라 양아도 빼차샤나 디그데 뭐 자타 제 파이다 차 뭐 카이다 차종 키나키 파이다 차 뭐 냐나니 파이다 차 시버도부 응죽신도 뭐 이게 뭐 닥신이 난네 뭐 시엔세 얼주버 더버레 제다 공도 샤베 빼디다게 안돌라 카리 세세 체버드베스나 응죽이 이게 나부 찌리게 로알라 뭐 닥신이 난네 뭐 시엔세 얼주베 Tundi, Radu Tang, Sishi Chabri, Rwala. Kongde ngubu Dakshi Nyik Nangne, ngubu Xian Sewar Jubwe Pe Tidagi, Chawai Mingdi, Tu Maungbe Yimbati, Radu Tubri. Gumde Kharasana, Gumde Di, ngubu Dakshi Nyisu Yewe, ngubu Xian Ji Gubgi, Chawai Mingdi, Maungbe Chawai Mingtang, Drawje, Se Gugu Yor Rwala. 제단 공도 샤베 빼티다라 충외 차외 민디 참말로 망보 인바 슈러양 고두버레 빼나 버워 다시비 둥아둥 파야다 차 버워 랑아당하는 응은당은 파야다 차 버워 라자다 짜마짬 파야다 차 다가는 신기 버워 까라다 다시비 두 파야다 차 다가는 신기 지자 쪽자 제자 세자 텐자 팡자 년자 제자 손도 참아 로그는 죽이 이게 대당 대로라 내섬 유중어보 세월 체배 다티다리 다 통증원의 시협에 있나 내스나 공도 시협에 쪽자 팡자 년자 제자 시협 더불어라 다 디디디 뭐부 당신이나는 뭐부 시엔 세월 주배 다리 남바디 이게 두배 토네 내섬 유중어보디 세월 체배로라 다 계시 모두부 있나 공도 샤베 베 게자 더블 야 차순이 셰베이나 게월 차와 세드레 게월 차와 듀나 게자 모두나 게월 차와 베디능신 베나 동월 차와 르당원 더블 이나 원발 차와 덴주 잠 더블 이나 잠발 차와 네마티 더블 이나 쥐월 차와 다가는 신게 쪽발 차와 제발 차와 세발 차와 템발 차와 팡월 차와 냠발 차와 당는 신기 세발 차와 시바더브리 세발 차와 시바디 이거 뭐두배 남배토네 레섬 유중어부 세월 주바드리 그래서 이거 두배이나 제제세드리 제자 딩이니디 카레스나 이게 두뭐두 캐바짬레 Tunjik mingi namdang yinba. Ngunje tunjik la ngunjiki dammijik ba zam yinba di kengwe di kye chimbo shirare ala. Bena da pang dobu la pangwar chawa tang pangjanyi yiga du ma du kepa zam re ma dojiki tunjik mingi namdang re. Che zang jeba kajiki nangla yayi na lesam yuji ngubu sejiki zala yayi na xing jie dobu la jie jie dobu chibre. Jeba kajiki nangla yayi na 接着是没吃不切接接把巧啊都不吃不得吃不得接着接着糖接把巧啊洗手来什么有句我不设计的咋的那错过就完了接着铁达团结给每个男人一把一个独门的开把咱们一把听你我这团他得不是一把听的没一把 Tini kāngrōng kī chāne chī kāng lēsam yū jū ngōbō ngōmbār chēbām sēwār chēbē dā yīmbā dī kēng guā dī hājāng kī kēchī mūrē. Dōrdīn shēbē na jēbār chāwā tāng jējē shēbā nī yīgī dūmā dī kēbā rē mā dōl jī kī nī kā lō lēsam yū jū ngōbō sējī kī dā yīmbā dī kēng guā dī kēchī mū shī mūrē. Tini zangdō mō chē lēsām yū jū ngōbō sēwār jūbē dā shēndā jāng yōrī ālā shiāmnā ngā zū mū tū lōb jōng tāng ngō tū shū jē jāng nā nā dhīg rē. Lī zhēn dī nā ngā yā yī nā ngē ngōbō dākshēn nī sū yī wē ngōbō shēn dī kāndē jīg lā ngūn jīn chī gu gu yu mē tāng tē sē jīg dā dōdāng dōlū dī kāndē yī mē
제게 꼴라 야이나 모두 쉬버다 머체 레섬 유중 오브 세지기 달라 제제 당제바 차와 시바소 이거

모두 개발자들에 레삼 유종업 세지기 다 임배 추제라야이나 자제 부가 룽딘 셈버버 남라 모두 슈버이 리젠 치메나라야 네 무투제 모두 당시 니수 이외 제시 슈즈 유배 자제 부가 룽딘 셈버버 남게 튜도도 세나라나

0: 조심 그 외 테미 뎁제추 시진핑 기 송시에 기진한 유 공기 당기 속진 좁게바 소수 당 중앙 기 센세 사르디 디럽진 조준 기 문세 퇴배 내법 도상니 센세 계급 돕친 조준 기 철시 규림 된배 권이 꾀바타 사르디라 된니 공필라 군디 동외 특주 락렌더 규로 군디 딩섭 당화 센세 직수 규르주 균용내 딩섭도 당화 센세 샤샤라 로규 정신기 총재 도바타 로규 정신기 포규로 용와라 군디 당주부시 랑게디니 콜라 시비 첸제 낭슈 겐타 레기 뷰겐네 사르드 체겐타 니지 체겐도 종류로 교르진 예비 사르드 뉴바치로 조교규기 계급 기체식도 교르미 인시된 낭슈 시진핑기 제고 사베 첸제 사르지타 튜네 포규르기 미지기 튜키당 소와게당타 점린 공비기 남바르 균도 딩섭당유 만수 네법 사바타 랑차 사바타 참바르 지바타 지터 멍알레 뉴데제디 랑게기 첸제 공비트 네베 네튜 타규 딘디 쳔바제기 젠제 차샤고르기 당 중앙기 규제카 튜규 체규로 뉴쇼 유규 텀지 야부치 규시 딘드낭유 시진핑기 젠제 사르드 마라젠기 각주 뉴바 치로 당니에 계급기 사르드 마라기 지용기 편류 치로 동규 카쇼바시이 텁주 티드윈 타규현제니 나레 학벽군니 젠제기 텁주 차르규타 시주 지드 랭겐케지 체리 심주기 돕슈 튜쿤레디 사콘 사르드 소테기 지규르 차르규 지주 치로 동규 계급기 젠제 사르드 랭겐케지 규제타 직수 락다라 직수 튜상도 동화타 체리 심주기 멍시차겐 랑다 겐송 지수 치로 동규 바 계급기 텁주 젠제 돕슈기 진윤년에타 괴바 렉소당니 랭겐 튜주르타 튜쿤 냠주 상자 섭리제라 군디 동괴 림바카기 첸세 레튠라 제규르기 차르괴타 좁든 제바라 슝뉴 겹디 중앙타 산에 튠주르타 상후 님괴기 람루 괴지 차바라 제괴 시대낭괴 시진핑기 첸세 사르튜타 튠레 사르튜 냠지 딩섭 차규르 군디 당니 첸세 경유릉항 무유 튠기 뉴슈스 규르베 람부디괴 첸세 사르튜 시급 니르주기 촉튠 부르튠 용과라 시바타 튠레 사르튜 시급 세리타 튠베 네튠 튠괴 계급기 락제 부규르 마라 조경라 흉류 겹디 남아젠기 니르주 나바타 주제 토베 튠리 큐소 준니 랑덴 심주 사베기 락제 튠제 겹디 비주타 림주 림불라 군디 동괴 시제 튠왕 송경 럼루 튜상도 동괴 센제 사르튜타 첨튠 용괴 센제 무세 직시 조괴 신는 등낭괴 시진핑기 센리기 종교니 슈노라 토괴베 세리타 롭스 튠주르 미나 소경 람스 렉소 당니 퓨중 슈노 첸세 시대미나 소경 숙진 치고요. 체리 심주 미나라 갑교르 치슈 치로 당니에 강행의 탁주 치로 제디 공조 로지 직짐기 레듄라 순십타 류디 심디 레디제 용도 주고요. 슈노 로중기 가초 개주타 체리 장제 최대 뉴버제 목둔타 소경 제규로 도난 제디 첸십기 명의배 뉴버댐비 슈노 로중 알레망와 첸제 자샤낭 슈교 루구 치고요 시대낭유 시진핑기 센세 사르드기 마조 편류 치료 당대 마조 시균 치료 동화타 편류 치료 동화 직교로 용화 지구에 중앙 노르시기 센세 중의 고자타 도담 피주 직수 투상도 동화타 센세 레게 개진러 중앙 타산에기 멍의 당대 냠도 겐코르베 직수 수바타 투상도 동규 센세 철시 도담라 렉주 제바타 센세 남장라 더구 시피르타 편체 제보 지수 치료 동규 길에기 심주 사비라 멍의 족수 치료 동규로 지둔타 지속기 도표 안에 망마 괴론신에 전제 사르드라 갑교르 체구시 내드낭유 시진핑기 전제 딩조 교르주 딩섭도 당니에 전제 딩조기 괴동 육보 야부주구 남자 십제타 지시 제보 시대민의 딩조제 상미 사르드 뉴바타 뷰세 편제 레기제기 촉된 숙시로 동규 코나시 메바르소유 체교서 동화타 체리타 롭수 레데기 고민 주경 균투 딩섭도 동규 체리 계진기 닝톱 타르베 쇼친 동화타 체리 심조기 이든 소균라 중류 겹디 쇠상 주상기 친십 쿠르요 뒤 그시 대낭유 시진핑기 첸제 미추타 대자 주경라 중류 겹디 첸제 야르튼타 대자 최진 투파 미마라 편디 주인 투파 제라 군디 동그 시주 럼로타 제팀 팀스 주경 세시제 투상도 동화타 종마 티슈타 튠주르 냠주기 직시타 람주 투상도 동그 손에 개봉기 미취 제시타 조비 카세 수바타 전제 대자기 년카라 심주 다르주타 더십 제련 기문다 체조 렌자제 지수 제로 동구 콜라시비 담바 망용기 加起 前些批给了这边,突破不杀巴拉,一些丁色难话。跟着库尔金塔,卡萨贵度给三巴,连给主不信借,俄罗维切入动物塔。罗安前期,恰克中的别人,前些恰恰国的给当中央给规制卡团结解决了,女婿与给他们进一步解决的,浪车塞不对能源。接客不及习近平给松懈解决呢,谁讲人话他,公巴定色巴,囊团批松错巴,切不是人心他特区人心,组织人心界,还将全部点预备。
1: 두렵사베 从头头,陈立全他本得以,加个托边用给测序念,当些能源。中国中央七七九九文员他,中央书记处于书记,给用密码推索原来文员天刚他,给谁几个刚,给用谁住,中央某位界给这月古地路顶卡级,促迁了修约。中央给登西忙忙给这月地卡给监护路顶做他,中央前些文员天刚给文员。
0: 新疆团结组织目的阶级只有经过路段塔 第一个来空呢被问内区,第一个来空期中央年轻来空期女儿界国际图,现在三队的电台中国南北停车线来的一个人谈,这段电台七个月是不别有不是。第一个来空呢被问内区,中央政策部以这座前的总体级别,习近平给习近平来的主党国给南西开心给六种六地的你的,登组六地的准抗给别准级别谈,给用所准备是不是。 当前部党阶级级别尊敬习近平,密码盲作了突击社会学习,习近平来给军人了,文心定死不能突击学。三年组强烈能力,中央组强烈能力抗议中,陆军习近平给俄气派的松土,习近平了通勤他,习近平了托古,习近平了特殊,习近平了夹表界能够有不他。习近平了腾进他,蒙西定就提普给学习他,在我电速骑士这年他就能提。 Rikshun ki tuynin ta, lalengi rintangi chukbe, Sirim le tuyn chubtan ribdan chimba chubhi. 로듀 시진핑키 시림기 레듄 죽단라 시디비비 남시 계진 접단 신바니 세계 정신 낭든 표숨 소바타 공부 띵습지 강식 시림이 바타 시림

0: 임도 섭슈 강제 체크요바 시림라 샴디 강제 쇼규바 소기 리그베 슝루 케진타 랑랭기 네듄라 세리타 튜뱅강 렌덥티 시림 레듄기 춘이 정신라 문지 섭도 당비 튀럽 사바타 강남 사비 시림 레듄 레버 쪽규로 카초 세듄타 자웨 시진서 고대낭유 시진핑기 시림 레듄 쪽당 고르기 남시 케진기 롭종 록디 비준 준비 치바티 림카 당 증조타 당윤 레지바 제기 마라덴베 권니 로듄 시진핑기 시림 레듄 쪽당 고르기 남시 케진 콩도 추바르 치바타 시림 레듄 레버 쪽규 튜니 케진타 자베 랑차 센리기 도시 뉴덴기 제덥 자베 겐송제라 과 띵섭 렘바 시림 랑문지타 시림 도섭슈 시림 라 섭슈제 응알레 레버 쪽바 당기 시진기 자와 응아르베 사딘도 동화 중국 남베 디럽진기 시림기 멍시 딘도 동화라 람디 제규로 튜니 케진 대유바시 니디 중앙 당수 레딘 구지 소송기 다도 당티 림카 당 정조기 시진핑기 시림 레딘 주당 고르기 남시 뒤지타 시진핑기 시림 레딘 주당 고르기 남시 계진기 롭종 록티브티 양탁비 시균 체제 다와 주바타 라렌다르비 롭종 롭종 낭대 계진시 임명군해 시진핑기 등수 공바 롭종 다 라렌딩스 더규타 송디 제바타 직접 주지 시진핑기 중국 공산당 위원회 롱야타 조명아 고워라 딘디슈웨 소진토 남베 송시 계진 롭종다 락다 딩섭 제규다 송리 제바 갸제 당윤 다 레지바 직주 제디 시블롭타 롭종 비리 내디 제바 종주 송제 야부제 제디 시림 레드윤 주베 주뉴 삼미 제바 치로 동화타 뒤럽 사바타 강남 사비 시림 레드윤 게 남바 사바 호르다 앙뛰 괴베 랑제 된규
1: 디글레쿠네 비웨 네츠 中国参与了这天数的解用天命措迁天主级别仓中车措天一本七节年民忙操纲节目的工作期一本时中国中央七夕局的云列欧云中央书记处书记蔡奇村队平台电视巡逻网马赛当中央给测讯年国巨图参与解课多期组中学别推举组体别被举国学别七级的专栏云蔡奇以西济南 接着书记习近平起结合给参与了这个策略准备措迁团抗议给原始措迁中国参与团组给解用天命措迁听组织的解决团南会松懈开启南除了三百江南三百人参与团参与团组给来团也不准备开出二位三团南学了习近平开启扩团南学别按照六种团国定时的那么团老大的团员年代期归协送员蔡奇喜 当个措迁，你需把措村加起参加雷团不去，别碰亚军团，加起别军切别，滚起土格路清不切别，三对接冲这头月。中国参加团组一措迁就不措村，人看参加团组结束期，当个地位来干的没管团，清团结束到了雷团别就军用切盘，三对成送村参加开工期，几多级别，军切没办了，把土就越接送越不行。蔡奇喜。 龙海村的七个专业片推动呢，参加起结合多企业组织切片，各内各多切片推进开展实行。加起参加雷团不去，参加雷团呢结合了春节活动，铺上对活动，人畜让片也跟着落后前辈差不多苦话。据说其西边团虽上了内置切片，参加结果也让了各地动物界参与日万余。 人卡参加团组的组织，三路七十几天团，团结多次集体去协助本土团派的接班团。第二个没办团，内部全部人想对说话本土团派接班。第二个丁色团，某些电动动画本土团派接班。等组织内置团，团组内部动画本土团派接前台，参加内团派近期组织业务协会。
2: 人卡等会谈新兄弟，参加雷团了国体局二位书记处团、雷局协会协调人员。参加部部长尹和俊谈，孔兄弟做中央书记处书记唐波阿东去看守所，参加雷局团迷茫筹备测训团西子专员员。中国参加团组各级别兼用委员联刊去主席，促进去主席筹备拉达的主席万刚去催促组局那话谈。各级别兼用委员联刊去测训团雷团联署那许不是。 石泰峰谈李干杰、李朱雷、陈文清、刘金国、王小红、张生民、铁宁、吴正龙、王光谦、朱永新界崔作南雄一不是。
0: 这个来过年陪陪你去，中国中央七十九届军联委员，给是积极抗击总理选拔丁薛祥去，参与今年的阿卓。 미마 초강 침으로 니도 니생을 일로 호르기 중화 미마 지둔 계급기 계지 센세 냠리 작업 돕기 기 지계기 직지 계진단 제체나 와탄치 공소로 생다 재난기

0: 丁学祥给 중국 시청기 섭训练, 자가 톱킹기 직지 개신라, 조심크용왕 딘지 训练, 공수 중국 천세 야르튼타, 사르튼 공비티, 리기 개진표와 토지지 수유. 공수 중국 천리 개바타, 비리 냠리 섭도 당리, 냠도 천세 기간의 각도로 투바체디, 미지기 레왕 직등 소부 조교로, 군디 동규 토리낭규. 생다 주주 지지, 丁学祥기 자가 톱킹기 직지 개진타, 냠디 부바르 균휴. 시계기 직지 개진 고라 니동 니장을 개지 천재 염례기 자가도뷰 지로 직통 급지 급주 광을로로 무수 자가 주고 소분에 타바라 균통 시계기 직지 개진 갸타 업중행가 타 개지 직주 숨 대신 시계기 직주 직제라 자가 대토뷰 바시
1: 디글레 군에 비외 내추 천리 라제 열등기 최고추 최지 무세 되부샤베 미게르 타 정주르 차가 쯔바타 천리 라제 게레드 미네 후주 정신타 사두 정신의 구비체파 사두 정신기 계급타 점링기 천제 계급 돕친수 균제 차치 계급기 계급 천리 라제 차가 조유 니도 니쇼 쟁을 르로코르키 계급 천리 라제기 차가티 치게 닌 캡타체 유바타 최지 무세 되부샤베 천리 케젠타 천다 정신기 총제 망부실의 차가 톱유 계급 체리라 제기 차가 토슈 톱겐 민니 유바디 카소스로 중국 체리칸 무역함 심주소희 연시 전리 전탄 중국 록두 전제 속바 심주소 줍시바희 연시 뻔더니 힘바시
0: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계세지기 광성규를 중래 강기 세계인 양남사비 토기 베터바시비 중지 사르괴베 무제 송도소유 소레탄 체리진 개공기 시림 투명아이 튜럽기 견지지모 차우도 고와타 남바사베 솔레젠 차샤기 조준바타 보든 춘이바 제외 주든 조로 징리 중지 사르괴바타 오제 베리 제휴
1: 디글레군의 비원의 수 니동니 쇼저루르 개용기 야신 링네타 유고로 제주 튜지티 체게닌 고초 유바타 제주 튜지진 제주베 커섭 종류 고통주로 시탄 치왕알레 개와 주주타 링네 유고로 제주 치고 팅장 치숨레 개와 니뒤바시
0: 디글레군의 비원의 수 세계인 증가 주파라 중국탄 로세와 장남샤동 토바네송 나콘레 주외 소진 견제 제바 럭지 겸나 돈치 니동레 개유진 나콘레 주외 소진 미고르 동세 치니탄 숨동신리 럼티 상슈기 편제 균투왕 투미이마시
2: 나모 최딩기 양당디네종 뒤라 피규르기 노적디네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Yanudin yung pwege tinam ki sengyuri nyamta li jenshi.
1: Digi leku ne biwa ne cu. Geji ngwe lor tibza jikzu ki ci ye nin, zemli bianchur gyangde nye shu nang tuen sabay yongcha chen tien. Ta lue bianchur panyun zhubwe ngwe ba jung maru dang yu ba ta. Geji ngwe lor tibza jikzu ki ngwe ba che par, nye du nishu zhuru lue, zemli bianchur gyacha sun panyun zhugyu ta. Da wa shiba ta du na ngwen cui par dang gyacha ne le gu sa jiki ma wa yu. 铁蛋切记图中国编剧的潘女周边文版加在西坦城中出头的大约八十。业绩文罗的贴着这个组织年训堂中国编剧的文版来给为能出团行约八堂提举金作物呢中国老子托会苏中来这些张当切的切瓦堂切记这月切冬期编剧了孙秀金约北银写约八十。
0: 第一个来过年别别年去二里马中央目击部以此给您用这些别接近囊。 어리마기 닌티리 예닌라 동디 응알레마와 당니에 림시 이랭기 허르무즈 소가기 조규 뉴바라 직남귀위 뉴바 냠제도 당유 디니 어리마기 이랭기 니디 허르무즈 소가기 송주로 잡고 제바 균제도 제니에 련자 제바식 인신 니니 뒤마라 이랭라 망퇴 동디 당유바시 이랭기 니주를 망부시기 배배 니주를 직나 닌티 생공토 이랭기 실리커타 아바스 주가 대신 차바하르 주가 제기 니잠토 바르기 기타 차요버시
1: 생겔링게 콘세 선주르 녀주수 켄덴즈 완제라 타바선 함히 레젠겐 군난케 삼줄라시
3: 메메 다지키 난주 라바르 주기지
4: 메메 부지키 난주 르보르 주기지
3: 추추디지키 난주 추주 렘바르치
4: 长度 유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3: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4: 냠조 르메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3: 서초 강시키 유키 미남 용어치
4: 미리카키 등지 야게다 퇴문 구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tupshu nesa, joan nesa, jayi.